길을 벗어나고 시련을 극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힘을 잔뜩 주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능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아낌없이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전능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소망을 노래하는 복되고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귀한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하루를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루에 네 구절씩입니다. 하루에 네 구절씩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또 일상의 순간마다 말씀을 꺼내서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는데, 오늘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의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씨앗 이미지 잘 챙겨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들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는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 익숙할 텐데 그 앞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마냥 다 잘하고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는 배고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 그 사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좋죠.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전해드릴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이 말씀 주제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이게 사실 앞절도 함께 보시면 참 좋은데 오늘은 편의상 12장 9절 말씀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아, 이게 너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약한 데서 우리의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 우리가 약한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너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 네,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네 가지의 말씀 구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자, 이번 주가 약간 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민들레꽃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튤립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미꽃, 네, 장미꽃 씨앗 이미지니까 오늘 또 장미 향기 가득하게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꽃일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샵 9330번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선물 준비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정말 진심으로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 진다. 네, 그 취지를 바탕으로 씨앗 이미지와 더불어서 전해드리는 사랑에 대한 오늘의 기도문. 네, 이 시간은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일찌감치 키워드가 공개가 됐어요. 자, 오늘은 참고로 세 글자입니다. 약간 오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약하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절망과 낙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세 글자인데 O로 시작합니다. O. O로 시작하는데 약간 되려, 도리어, 약간 이런 것과 좀 유사한 맥락의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하지만 약간 좀 반전이 일어나는 접속사라고 할까요? 자, O로 시작하는 세 글자. 궁금하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려예요. 려. O로 시작하고 려로 끝납니다. 뭘까요? O로 시작하고 려로 끝나는 세 글자. O 땡 려. O 땡 려. 뭘까요? O 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오히려입니다. 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오히려라고 세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자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배짬과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저 땡큐. 자, 우린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궁핍함,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된다, 정결한 그릇이 됐노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히려 이렇게 반전의 기회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해석력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 오히려예요. 네, 샵 9330와 씨앗 그리고 오히려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함께 찬양하죠.

아멘.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이빅 밴드, 아이빅 미니스트리 힘찬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좋다, 난 약하다,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히려의 신앙, 오히려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히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네, 기도문에 그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사랑이며 무한한 가능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굴곡을 만나든지 은혜를 힘입어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면, 우리의 기백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이어져요. 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쁜 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 쭉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문이 작성됐습니다.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씨앗 이미지 네 구절 또 전해드리니까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각각 남겨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좀 얼른 소개해볼게요. 자, 9191번님 오늘도 말씀 씨앗 주십시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받으셨죠? 네, 8457번님께서 말씀의 영양제 씨앗으로 지친 영혼 육의 건강을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잘 흡수되기를 원한다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네, 영적 영양분 하나의 누락 없이 또 흘려버리지 않고 다 우리 심령 가운데 흡수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네, 6121번님께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일찌감치 키워드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0430번님께서도 일찌감치 오히려 키워드 확인하시고 문자 주신 것 같네요. 6882번님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씨앗 갈망합니다. 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그때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 소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히려 쭉 이어지면서 자, 청주 오송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정답 오히려입니다. 0360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번 주 주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는 주일 이제 오후 2시에 청주 신흥교회에서 귀한 포럼, 극동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제 청주본부 설립 이후에 진행되는 첫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이제 내용은 거의 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그냥 오셔도 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진행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신청해 주시고, 또 그냥 포럼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링크가 갈 거예요. 답장으로 링크가 갈 텐데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를 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께 혜택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링크가 가면 꼭 클릭하고 신청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그래서 이전에 포럼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네, 아직 그 링크 클릭하고 신청 안 하셨다면,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클릭하시고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고요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제 김형수 대표님,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십니다. 그리고 2009년에 탈북하셨는데 이분이 김일성 대학을 나오신 어떻게 북한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극동포럼이 이제 북방 사역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이 포럼인데 정말 극동방송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사역의 가치를 좀 공유하고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극동방송의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이 포럼은 여러분께서 가치 있게 들으실 이유가 정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이라고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아직 이제 샵 9330번 신청 받고 있으니까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꼭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포럼, 또 청주에 계신 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네, 발걸음 옮겨주셔서 자리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지만 함께 오시면 더 좋다라는 거 포럼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씨앗 신청하시면서 예안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5090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4420번님께서 PD님 어제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연골이 90%가 없으세요. 10%만 남은 상황인데 그 90%를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전파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정은 트라이앵글 전파선교사 가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뤘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야, 멋진데요. 근데 그것이 삼각형에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육각형, 십각형, 백각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을 전파선교사를 통해 이룰 수 있기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전파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극동방송을 버티게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희망의 물꼬를 튀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3013번님께서 저도 오프닝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요 며칠 동안 체험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저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 아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강한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지만 주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이시고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약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강하다라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오히려예요. 네, 샵 9330번 오히려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4구절 또 전해드리니까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882번님 나는 약하나 오히려 강함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3013번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은혜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고백해 주셨고요. 자,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찬양 정계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왔죠. 네, 김종윤이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 극동방송 복음성과 경연대회 입상곡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 가사가 참 감동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면서. 자, 그리고 포럼 소식 들으셨죠?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55-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이제 많이 발걸음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청주와 또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특별히 더 마음을 내서 또 발걸음 옮겨주시면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간증이자 또 세미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비는 무료예요. 참가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도 함께 하는데, 충북과 청주에 계신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냐? 전혀 아닙니다. 충남과 또 대전 지역 청취자분들께서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꼭 발걸음 옮겨서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샵 9330번 포럼, 네, 포럼이라고 신청해주시고, 제 링크가 갈 텐데 링크 클릭하고 간단한 정보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의 키워드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네, 약함이 능력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키워드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자, 1234번님 오히려 하시면서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짐해도 늘 몸과 마음으로 실족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주님은 오히려 뜻밖의 은혜를 구비구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고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하여 주님 뜻을 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극동방송 청취하면 됩니다. 극동방송에선 그냥 시종일관,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복음, 하나님, 은혜, 능력, 찬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꼭 잘 기억하시고 틈날 때마다 극동방송을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5205번님 포럼 신청해 주셨고, 5776번님 포럼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링크가 갔을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484번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됨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열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십니다. 오히려! 라고 기도문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전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기도의 물꼬가 딱 트일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잡아드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마음들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그 감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샘솟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문 그런 취지니까 오히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면 좋잖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 오늘 장미 풍경에 씨앗 이미지 준비했으니까 샵 9330번 씨앗 오히려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으로 좀 승부할 예정이에요. 귀한 찬양들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좀 낯선 찬양이다 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고 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플에 보면 이제 어떤 찬양이 나왔는지 선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 들으시면 그런 이로운 점이 있다라는 거 안내차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플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께서 방송을 청취하실 수도 있고 끊김없이 청취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곡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로 많이 좀 또 신청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이제 극동방송 꼭 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곡으로 승부하라. 힐링 남녀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시죠.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약함이 능력이라. 약함이 능력이라.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찬양이었습니다. 라이프 가든의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곡은 힐링 남녀의 복음으로 살리라 였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우리가 강하고 약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고 역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벗하면서 세상의 그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구절, 네 구절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오히려, 네, 키워드입니다. 오히려라는 세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도만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 오히려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시간에 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거뜬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고백과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펠로우 워십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사랑이들 한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은혜의 때가 열릴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러한 다짐들 하나님께 결단들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1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오히려예요. 오히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씨앗 샵 9330번 신청해주시고, 사랑의 뜨란이 준비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 사랑에 들어간 묵상 노트.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재난이며 실패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약함마저 들어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0: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뜻을 모른 채 불러왔습니까?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찬송과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그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가 심리 분석 연구소. 자, 이 코너는요, 찬송가의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찬송가에는 왜 이런 가사가 쓰였고 거기에는 어떤 심리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찬송가의 가사를 분석해 주실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자,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의 공식 연구소장님이시죠. 오늘은 초록초록한 새싹과도 같은 느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남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1: 샬롬.
0: 아, 할렐루야. 아. 네. 다시 인사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
1: 샬롬.
0: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이제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오늘은 의상 컨셉이 또 초록초록하게 초록빛깔, 연두빛깔로 또 이런 색상의 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네. 오늘 약간 컨셉이 좀 목적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1: 그렇죠. 아, 네. 오늘 노래 가사와도 관련이 돼 있고,
0: 예.
1: 네, 제 퍼스트 컬러가 보라. 바이올렛 보라고요.
0: 그쵸.
1: 세컨 컬러가 자연의 색깔인 그린.
0: 아.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색깔을 정말 좋아해요.
0: 이 또 초록 초록이 어울리는 5월
1: 네,
0: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아, 오늘 또 날씨가 지금 초록이 더욱 더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빛나는 느낌. 저도 오늘 빛나고 싶어서 초록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 멋집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오자마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은 맛과 멋이 있어야 된다.
1: 맞습니다.
0: 말씀하셨는데 그걸 방송 가족분들께도 좀 교훈 삼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시작하는 말씀도 지금 해도 될까요?
0: 좋죠, 좋죠.
1: 네, 네. 그 요리 지난 제가 화요일 날 요리 교실을 다녀왔어요.
0: 요리 교실도
1: 네. 네네네. 쿠킹 클래스를 다녀왔어요.
0: 예.
1: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음식도 사람하고 똑같다. 어떻게 똑같는가 하면 일단 겉보기에 차려놓은 플레이팅이 멋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겉모습이거든요.
0: 예, 예.
1: 음식을 맛있어 먹었을 때, 멋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제 통찰이 사람하고 음식하고 똑같다.
0: 아.
1: 겉모습도 멋있고
0: 예. 그다음에
1: 내면이 먹었을 때 맛있는 사람, 야. 저는 맛있는 사람, 되려고. 네. 네.
0: 맛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떡이 되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에게 정말 그보다 맛있을 수 없게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1: 네.
0: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맛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맛있는 삶을 살아야겠군요.
1: 네, 거기에다 향기까지 더하면 야. 금상첨화다.
0: 야.
1: 네.
0: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1: 그렇죠.
0: 야.
1: 맛과 멋과 향기.
0: 야, 너무 좋네요.
1: 네. 네.
0: 맛과 멋과 향기, 요리에 빗대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잘 생각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멋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외형도 중요하겠죠.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의 모습도 참 멋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성도가 참 멋이 있구나. 라고 많이 좀 느꼈으면 참 좋겠네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아멘입니다. 구호칠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아멘, 아멘.
0: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 세 번.
0: 쏭쏭 행복 세 번이죠. 자, 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1: 쏭쏭 행복. 쏭쏭 행복. 쏭쏭 행복. 이라 외쳤습니다.
0: 자, 우리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네.
0: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면 세상에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겁니다.
1: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요.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1: 네.
0: 자, 저희가 오늘 또 찬송가 한 곡씩 매주 정해서 그 찬송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찬양을 좀 선곡하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1: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0: 네, 가정의 달이라고.
1: 가정의 달이, 네, 지난주일에 저희가 네. 가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으면,
0: 예.
1: 저희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0: 네.
1: 하나는 사랑의 영역은 가정으로 연결되고,
0: 예.
1: 저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가정의 달에 또 일의 중요성을 요즘에 한번 강조해보고 넘어가려고.
0: 예.
1: 그래서 일은 직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오늘 그 일에 관해서, 사명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하셨군요.
1: 일부러.
0: 아, 그러니까 사실 가정의 달에 이 찬양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1: 네. 인생의 영역.
0: 아,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본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의도적이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퀴즈를 드리잖아요. 자, 오늘 네. 자, 퀴즈는 어떤 식이냐? 가사를 그냥 읽어드립니다.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려요.
1: 오늘은
0: 노래 안 부릅니다. 가사만 불러드리는데 배경음악과 함께 가사를 불러 읽어드리면 그 가사가 쓰인 찬양이 어떤 곡인지 확인하고. 샵 9330번으로 그 찬양의 제목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후렴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 후렴을 빼고 해주세요.
0: 아, 아니, 저 후렴 해야죠.
1: 아, 하실 거예요?
0: 아, 그럼요. 많은 네.

0: 분들께서 정답 맞히셔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1: 네, 네, 네.
0: 아, 이 시간에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자 가사 제가 1절 빼고 좀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 후렴까지. 네. 네.
0: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1: 아멘.
0: 어 근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1: 네. 네. 제가 두 주먹을 불 건졌습니다.
0: 어 근데 약간 굉장히 결연한 네. 가사. 되게 네. 되게 결연한 가사네요. 네,
1: 그런
0: 보니까.
1: 의도가 필요해요.
0: 예. 이게 진짜 어, 이 가사를 그냥 진짜 얼마나 지금까지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읽으면서
1: 맞아요.
0: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결단의 찬양이네요.
1: 네.
0: 야.
1: 심오하죠.
0: 예.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그러니까 약간 일터에 나가는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 아, 그런 또 그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1: 결단의
0: 하네요.
1: 결단의 시간.
0: 네, 그리고 후렴. 이게 사실 후렴 할까 말까 우리가 좀 전도사님과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1: 네. 후렴은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0: 이야.
1: 와.
0: 이거 이제 이거는 너무 유명한 가사니까. 네. 이 찬양은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딱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이제 안타깝게 네. 그 이 우리 오늘 찬송가의 제목이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안 들려서 드렸다는 아, 거.
0: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아, 이거는 저의 자존심이죠.
1: 제가 힌트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아, 힌트 좋죠.
1: 네, 오늘 제 옷 그린을 보시고 새싹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중에 앞에 새가 들어가는
0: 아.
1: 새.
0: 새싹은 아니고.
1: 네, 새,
0: 새 영토.
1: 네, 새,
0: 새 지역.
1: 네.
0: 그걸 한 글자로 해본다면.
1: 네.
0: 새 이것.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것이 들어갑니다.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허가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래, 가라. 그래, 너가 가서 점령하고 정복하라. 라고 주님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의, 그, 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1: 네, 허자가 벌써
0: 아,
1: 나왔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허가해 주시고.
1: 네네네.
0: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1: 네네네.
0: 우리는 새로운 그 지역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1: 네네.
0: 지경을
1: 네네네.
0: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총 일곱 글자네요. 일곱 글자입니다.
1: 네네.
0: 찬송가 참고로 347장입니다. 347. 그래서 약간 멜로디 힌트를 드리자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가세
1: 우리 거할 처소는
0: 여기까지.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따다다다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만 같은 찬양이죠.
1: 네,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0: 그렇습니다. 찬송가 347장 오늘의 찬송가입니다. 제목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연주 찬양 준비했어요. 마크 지맨입니다. 피아노 연주인데 피아노가 막 살아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연주 찬양은, 네, 오늘 퀴즈 찬양이 아닙니다. 네, 혼동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크 지멘의 아주 열정 가득한 피아노 연주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랑해드란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분석해볼 찬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사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1: 정답 공개해야죠.
0: 네, 정답 공개해야죠. 근데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참여해주셨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힘차게 오늘의 정답을 좀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허락하신 새 땅에.
0: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네, 네. 허락하신 그 새 땅에 우리가 네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저는 이제 정답들이 들어와서 정답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선정을 제가 좀 먼저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거기에 네. 저희 PD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예. 저희가 둘 다 텐션이 좋아요.
0: 아, 텐션 좀 약간 좀.
1: 네, 저희가 텐션이 좋아서 듣는
0: 높죠?
1: 네. 네. 듣는 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고 적어주셨는데 네. 그중에 9581님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난다. 정답 허락하신.
0: 아, 9581번님.
1: 네.
0: 9581번님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선물 당첨되셨어요.
1: 네. 제 책을 이렇게 허락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9581번님께 우리 조남희 전도사님의 저서죠. 네. 네. 힐링 스토리.
1: 힐링 이야기. 힐링 극동방송 이야기. 방송 원고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냈거든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허락하신 새 땅이 하시면서 9427번님께서 수요 예배 가는 길이라고 차 안에서 권사님들께서 찬양 따라 부르고 계시다고 와~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저희 누님들께서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1: 네. 네. 차 안에서
0: 수요
1: 네.
0: 예배 가는 길에 듣기 가장 좋은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
1: 네, 사랑했더라.
0: 그렇습니다. 네. 극동방송이다. 사랑했더라 들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님들 건강하시고 힘내셨으면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마귀 귀신 정복하여 승리의 깃발 흠듭시다. 2046번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또 문자 주셨고 허락하신 새 땅에 운전하다가 얼른 주차해서 보내드려

0: 진심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0340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첫 참여해주신 6092번님. 또 허락하신 세탕의 정답이고요. 자, 일단 오늘 좀 선정 바로 해볼게요.
1: 네.
0: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 오타가 났어요. 7903번님. 허락하신 세탕에. 우리 모두가 그 세탕에 들어가는 기쁨 누리기를, 성도 되기를 또 합니다. 하시면서.
1: 또 허락. 실수를, 그 연약함을 또 이렇게 네. 상품으로. 네.
0: 그 마음이 주시네. 느껴져서 7903번님 네.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네.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선물 당첨자 말씀드리면. 자, 어플로 참여해주신 분이시네요. 0693번님. 허락하신 세탕에 들어가려고. 오늘도 작은 자를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 사온 김에, 그 일터로 향해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바라면서, 자, 0693번님 선물 당첨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문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 선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전해드립니다. 자, 전도사님, 저희가 이제 허락하신 세 땅에 찬송가 347장 분석해봐야 될 텐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좀 뜯어서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구호.
0: 오늘의 구호 외치잖아요.
1: 구호, 쏭쏭 행복 행복. 허락하신 세 땅은 저희들한테 사명이라는 단어라.
0: 사명.
1: 사명.
0: 아, 네, 그렇게. 쏭쏭 행복, 쏭쏭 행복, 쏭쏭
1: 네, 사명.
0: 사명도
1: 불끈 불끈.
0: 좋습니다. 네. 자, 구호 외쳐볼까요? 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1: 쏭쏭 행복,
0: 쏭쏭 행복,
1: 쏭쏭 사명.
0: 할렐루야.
1: 예, 우리 PD님은 바쁘셔서 저 혼자 이렇게 두 손을 붙고 두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가정의 달에 인생의 두 영역이, 사랑의 영역은 가정으로, 가족으로, 네, 하나는 일인데 그것은 직업의 영역이라서 이걸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었다.
0: 아, 네.
1: 그래서 1절 말씀이 허락하신 새 땅 하면 새 땅의 반대말은 광야죠.
0: 광야.
1: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예.
1: 저는 2005년도에 대전에 내려오기 직전에 정말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는 정말 주위에 사람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0: 네.
1: 정말 처량하고 구슬프고 힘든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서 정말 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단둘이 집구석에서 방콕하면서 눈물 골짜기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2005년도 그때 저희 남편이 여기 계룡대로 발령이 나면서 고향인, 제가 학교를 다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대전으로, 고향 땅으로 이사오게 됩니다.
0: 예, 예.
1: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넌 이제 광야 끝났다. 너 이제 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0: 야.
1: 라고 했는데
0: 예.
1: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저는 사실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찬양에 보면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없이 왔다가 제가 된통 당했습니다. 왜냐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탄과 평온과 그런 평강한 그런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준비는 가나안 땅에는 영적 전복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깜빡해서.
0: 성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겠네요.
1: 네, 새 땅일지라도.
0: 네.
1: 그 2절 바로 나옵니다. 2절. 시험 환란, 가나안 땅에도, 사랑하는 딸아, 가나안 땅에도 시험 환란이 있단다.
0: 아.
1: 제가 요거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낙심이라는 걸 줘요. 무슨 심?
0: 낙심.
1: 낙심이 오게 되면은 두 번째 심, 근심의 단계로 빠집니다.
0: 아.
1: 낙심과 근심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이 심에, 두 심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심.
0: 안심하라.
1: 라임 네. 좋죠? 네. 낙심, 근심, 안심.
0: 낙심, 근심을 벗어나서 안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1: 말고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을 벗어버리고 힘써 일하라. 계속 일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0: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성도가 결국은 오히려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도
1: 할 여유가 없는 거지. 시간이. 딴 생각이 들.
0: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1: 잡담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계속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0: 네.
1: 바로 이렇다는 원리예요. 계속 힘써 일하라. 2절도 힘써 일하라. 그다음에 3절도 힘써 일하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성도들이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혹시 암

0: 암송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1: 두려워하지 말라.
0: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힘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이죠. 그다음에 3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1: 야, 이게 진짜 소망이네요.
0: 네.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모델링.
1: 아, 모델링.
0: 네. 누구를 모델링 할 것인가? 저는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영적으로는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모델링 하라. 두 번째는 저 성경의 인물인데요. 맞춰보세요. 오늘 정답 공개됐죠.
1: 여호수아.
0: 네.
1: 여호수아.
0: 네, 여호수아가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을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외우는 게 겉보기와 달리 제가 되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성품이에요.
1: 아, 실제로?
0: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제 남편이 저한테 안 좋은 3종 세트를 별명을 붙여줬는데 노심초사 조남이, 전전긍긍 조남이, 좌불안석 조남이.
1: 아, 그래요? 나, 네. 진짜 추워도 생각 못했습니다.
0: 네,
1: 정말로.
0: 이게 더 제가 조금 그 마음에 속상한 거는 겉으로 너무 멀쩡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 남편이 여호수아처럼 당신은 위풍당당하라.
1: 할렐루야.
0: 네, 저희 남편도 저에게 축복해 주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 그렇게 하면 승승장구하게 네, 될 네. 것이다. 은혜
0: 네, 세
1: 안에서.
0: 번째 실제로 다시 예수님 영적으로 예수님 성경상은 여호수아 실제로 존중하는 제가 모델링하는 정말 정말로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1: 어머니는
0: 당근.
1: 아, 당근. 네.
0: 김장한 목사님.
1: 아, 김장한 목사님. 여기서 또 김장한 목사님 뵐 때.
0: 네. 네.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변함없이 그다음에 노년에도 건강하시게 네.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실제로 모델링이 되어 주시는 그런 네. 분이시고요.
1: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0: 네, 역사가 일어나고.
1: 사람이 하나님을 네. 만나면 네. 기적이 일어난다.
0: 대전 지역에도 한 분 계십니다. 104세 대성학원, 네. 대성학원을 설립하신 김신옥 목사님.
1: 야.
0: 남자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여자분은 104세요.
1: 104세?
0: 네네. 이야. 그래서 두 주 전에 저희 남편이 생신 축하 밥을 사드렸는데 또 다음 주에도 목사님 생신 104세 생신 축하 저희가 축하 모임을 네. 김신호 목사님 위해서
1: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것입니다.
1: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속속들이 근황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0: 네,
1: 감사하고요.
0: 신바람 났고요.
1: 자, 일단 허락하신 세 땅에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4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라는 것이 위풍당당이죠.
1: 네.
0: 힘써 일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거는 정말 혹시 그 점점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일할 곳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낙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사가 굉장히 소망의 가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0: 네, 다시 3절로 백을 하다 보면은 네. 모두 힘을 합쳐 힘써 일하세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1: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 힘써 일하기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참 편안하게 왔네요. 그다음에 후렴 구절 저희가 후렴도 같이 읽어보고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네. 할게요.
1: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은 꼭 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구약에서 뭐 한나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에스더입니다.
1: 에스더.
0: 뭔가 장군의 기질.
1: 죽으면 죽으리라.
0: 네. 네. 라는 것처럼 저 에스더가 모델이고 그다음에 남성은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고 할 때 여호수아 8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힘써 일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순종과
0: 겁니다.
1: 결단. 아, 네. 네.
0: 특히 이거 영적 전쟁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순종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행함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Just do it right now.
1: 아, 근데 Just do it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죠.
0: 네네, 네. 하라라는 거예요.
1: 하라.
0: 네네. 네. 그다음에 영어 문장을 암송하자면 Today small action.
1: 오늘의 작은 행동의 실천은
0: Tomorrow's big success.

0: 큰 행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러니까 뭐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1: Just do it.
0: 네, just right now. Right now.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력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첫 번째, 추진력.
1: 추진력.
0: 네, 일을 하는데 힘써 일할 때. 네,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실행력.
1: 실행력.
0: 네, 네. 행동해야 되죠. 움직여야죠. 네, 그렇게 나아가면서 실행력으로 저희들이 중간 과정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힘써 일할 거 완결력이란 단어.
1: 완결력. 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군요.
0: 찍어야죠. 네. 그래서 추진력, 실행력, 완결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저희 제자들에게도 여러 사람인데 제가 또 저도 모델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교수님, 우리 전도사님. 정말 우리 제가 별칭이 조이천사인데 조이천사님 최고다. 행동하는 거로 최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행동으로 천국의 상급이 있잖아요.
1: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니까.
0: 네, 그 면류관을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꽃피우는 것은 결국은 실천이고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꽃피우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 그리고 힘써 일하세에 저는 이제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역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추진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힘써 일하고, 그런데 마지막 완결력. 예, 우리가 항상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그 일도 항상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완결력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결단을. 네. 하게 됩니다.
0: 그 완결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꼭 행해야 될 거. 네. 행해야 돼. 힘써 일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모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완결하는데 그 완결이 저희 손에 있습니까?
1: 기도하면서.
0: 제가 손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았잖아요.
1: 예.
0: 완결력은 저희가 때로는 우리 일부에서 실수,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그러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그 일을 결국은 완결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다 없다?
1: 없다.
0: 없다라는 이 겸손함, 우리를 완결해 주실 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마병은 우리가 준비하거니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라는 거.
0: 그렇죠.
1: 예.
0: 네.
1: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결국 완료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0: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하면서. 예. 너를 도와준다.
1: 아멘, 아멘.
0: 결국은 내가 너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 삶에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1: 우린 청직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겠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0: 네네네.
1: 자, 근데 저는 3절 가사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요.
0: 네.
1: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린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성취와 업적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삶이 비교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라는.
0: 네, 또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등대같이.
1: 예.
0: 네,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등대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완성을 해나가야. 네. 되겠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1: 할렐루야.
0: 라고 강조를 할게요.
1: 그래서 좌불안석 전전긍긍이었던 조남이 전도사님께서
0: 위풍당당.
1: 지금은 위풍당당 삶을. 네. 살아가게 되셨다는.
0: 네.
1: 거.
0: 네.
1: 우리가
0: 간증입니다.
1: 기억하면서.
0: 네네.
1: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0: 아멘, 아멘.
1: 이 찬양 우리가. 네.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0: 네. 네, 저는 또 두 주먹이 불끈 지는.
1: 할렐루야.
0: 바로 이것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큰 결심으로 예수님도 바라보고 딱 가야 되겠다. 여호수아처럼.
1: 네.
0: 이렇게 하는 저 다시 또 재결단의 시간이었어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구호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사명이죠.
0: 네.
1: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사명.
1: 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연구소장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0: 샬롬.
1: 자,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찬양은 뭐 당연하겠죠?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요, 오히려예요. 오히려. 이 세 글자 오늘 키워드니까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포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발걸음 해주시고 무엇보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럼, 포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찬희였고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울 선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배재대학교에서 제10회 드리울 선교 찬양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32명의 피아니스트와 타악기 연주자, 소프라노 박금아와 바이올리스트 연지희를 초청해 진행되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드리울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지구촌 사랑교회가 5월 17일 주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성령 치유 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촌 사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어서 함께 모으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영혼의 속건 제물로 목숨을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계심의 믿음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심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나는 꼼짝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상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새술에 취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성령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었을 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계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상주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가면 갈수록 복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고 섬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상도 주시고 실상을 맛보는 신앙이 되고 하늘에 또한 보물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는 자로 주고 섬기는 자의 삶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심의 믿음과 상주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대로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도 얻고 하늘에 보물도 쌓게 되고 이 땅에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맛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모으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자

0: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자로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십자가도를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백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실무를 도맡는 4050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2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세대를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 영화교회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집사들로 구성된 사역팀에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 이들의 전문성을 교회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열쇠는 결국 거버넌스의 유연화와 영적인 돌봄에 있습니다. 4050 세대가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해 아프리카 나미비아 소수 부족을 위한 모국어 성경 기증에 나서 교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문 성문교회와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그리고 와우리교회는 어제 대한성서공

총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기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0: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 90%가 여성 교역자의 사역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71%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역자의 63%가 남성 교역자와의 존중 격차나 사례비 차별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부서의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역자의 사역은 71%가 교회 학교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목사 중 여성 비중은 14%지만 담임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진행 중인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최근 탈북민 이은영 씨와 함께 전복요리 전문점인 남북식당을 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전남 강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던 이 씨는 매주 6시간을 운전해 부천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신앙을 지켜왔으며 교회는 이러한 이 씨의 사명에 공감해 식당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남북식당은 수익금의 10%를 북한 선교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는 등 철저한 신앙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개업 4개월 만에 11조를 드릴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며 탈북민 자립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재상 목사는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달 파주에 탈북민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개관해 통일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한 47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가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내 7천억 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한학자 총재 관련 종교 유착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법인 해산 절차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 패소가 겹치면서 통일교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조직 활동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부 세력 재편과 후계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기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어린이 주일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강단에 올라와 찬양과 율동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금세 찾아냅니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0: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으며 지금도 기억하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른 땅에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메마른 마음에도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삶 위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일까요? 아침 날씨가 유난히 상큼한 것 같아요.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소망의 기도 홍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베란다에 텃밭을 조금 꾸미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야채 씨앗들을 심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기까지 볼 때마다 신기하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부쩍부쩍 자라있는 모습에 한참 동안 쳐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 여러 가지 어우러짐 속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솜씨임을 알기에 하나님 멋지세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야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절정에 이르는 사랑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넘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 봅니다. 소망의 기도는 우리의 사연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5월에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래요.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주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직접 통화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연결해서 함께 기도

0: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핸드폰에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오셔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 먼 거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특별히 5월에는 저희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기도를 하실 텐데 특별히 저희가 목사님 한마디 하면 저희가 따라서 한마디씩 하는 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안달이신 분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무턱대고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세운 원리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복의 근거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절기였습니다. 절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너무나 당연한 도리를 우리를 축복할 복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신앙의 전반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는 당연한 것들, 예를 들어 예배

0: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바이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귀히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 사랑하는 아버지,
0: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할,
1: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할
0: 부모 공경이라는 마땅한 도리에,
1: 부모 공경이라는 마땅한 도리에
0: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1: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0: 보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보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1: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0: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기업을,
1: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기업을
0: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1: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0: 아름답게 이루리라 결단합니다.
1: 아름답게 이루리라 결단합니다.
0: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요,
1: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요,
0: 파수꾼임을 잊지 않고,
1: 파수꾼임을 잊지 않고
0: 기도의 사명,
1: 기도의 사명,
0: 선교의 사명,
1: 선교의 사명
0: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1: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예수의 이름으로,
1: 예수의 이름으로
0: 가정의 역사하는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1: 가정의 역사하는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0: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1: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0: 무너진 가정,
1: 무너진 가정,
0: 무너져가는 가정들은 회복될지어다,
1: 무너져가는 가정들은 회복될지어다,
0: 자녀들은 복음으로 변화될지어다,
1: 자녀들은 복음으로 변화될지어다,
0: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1: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곳곳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따라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분 한 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불안증과 조울증으로 많이 힘듭니다. 낫도록 고쳐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안증과 조울증으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이실 텐 분이신데요. 아마 의술의 도움도 받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시는 분이세요.
0: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안에는 질고와 질병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의 약속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불안증과 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가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찔리실 때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상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증과 조울증은 사랑하는 지체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저에게 묻어 있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불안증은 사라질 지어다. 아멘. 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약도 드실 거고 또 심리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0: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불안증과 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저도 바랄게요. 다른 익명으로 또 보내주신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목 디스크가 생겨서 서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어제 주사 맞고 왔지만 잠시라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리고 서지도 못하시고 또 앉지도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 통증도 심하실 텐데 주사를 맞고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1: 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선언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목 디스크로 인하여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사도 맞고 왔지만 여전히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주님이 의사시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0: 아멘.
1: 의사이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지체, 사랑하는 귀한 남편을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디스크에서 놓여 자유할 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0: 아멘.
1: 근육 인대는 풀릴 지어다.
0: 아멘.
1: 주님의 능력의 손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져주셔서 이상하게 회복됐다고, 놀랍도록
0: 아멘.
1: 깨끗게 되었다고 아버지 간증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어떤 균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두울 때 햇빛에 쪼이면 참 많은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누리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빛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남편분 목 디스크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신데 회복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337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 응답으로 아들 이강민 화학 박사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본 화학 저널의 화학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환경, 경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에 감사를,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하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3373번님의 고백이세요.
1: 네, 그동안 아마 소망의 기도에 여러 차례 기도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들의 삶을 지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들 이강민이 소망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화학 박사 수련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일본 화학 저널에 또 화학 논문을 투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옵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탁월하고 우리 주님이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미리 감사 고백을 하는 우리 3373번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0: 굉장히 아드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셨어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리라 믿고 저도 함께 감사로 올려드릴게요. 347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섬기는 청주 함께 가는 교회에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박사 과정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학생 한 분이 자신의 상황과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손길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셨네요, 목사님.
1: 네, 아마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 유학생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정착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잘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일이 예수님 믿게 된 일이기를 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 삶의 영역에서 누려가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3474님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섬기는 청주 함께 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에서 일을 찾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와 주옵시고 보내신 목적과 또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전쟁의 위험과 위기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의 정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전 지구촌 곳곳에 임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힘든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혜와 탁월함을 더해 주셔서 모든 과정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인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타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청주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신체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축복으로 응원합니다. 565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20년 동안 했지만 갈무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하셨던 일을 이제 접고 다른 것을 찾을 때는 또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 요청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좀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격려와 수고와 땀이 있었겠어요.
1: 네, 아마 큰 결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5650님의 그 결단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새로운 사역 위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전능하신 주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20여 년을 운영해왔던 시설을 접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마음에 큰 결단과 결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의 인을 쳐주옵시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새로운 일들을 잘 해나가며 그곳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래의 소망이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이 되도록 은혜 아멘.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아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

0: 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 필요한 건강도 재정도 아, 지혜도 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0년 동안 우리 아동복지시설 운영하신 5650번님 박수로 그동안 수고에 제가 답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에 순적함으로 열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637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으로 통증이 있고 방광에 혈루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길 기도 부탁드려요. 자신의 건강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또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0: 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참 부모님들의 일생의 숙제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치유의 광선이 바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637 하나님을 주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킬레스 건염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심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생명을 온 육체가 누려내게 역사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고는 떠나갈 지어다. 아. 방광의 혈루도 멈출 아멘. 지어다.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신성한 건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친히 손 얹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자녀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통증이 있고 또 자신의 신체가 참 힘들고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637번님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아멘으로 637번님에게 이 말이라 저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딸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갑상선과 간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이 추가되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다시 검사하러 가는데 그동안 건강이 회복되고 병든 곳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따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힘겹게 수고함에 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0: 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약도 먹고 또 수술도 합니다. 다 치료받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의학이 힘으로 의술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우리가 갖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9507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갑상선과 간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이 추가되고 또 피검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 네.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6월 달에 다시 검사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치료

0: 많은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의 역사는 모든 질고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딸의 모든 육체는 강건함을 회복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약이 추가된 것을 보면 그동안에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다시 검사하러 갈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서기를 저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606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곳이라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타협점을 찾아서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우리 아드님이신데 어떤 회사 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상황이 해결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0: 네,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들이 또 근무하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조정해 가시고 우리 아들에게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6064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곳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힘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안정된 환경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1: 아멘.
0: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드님이 근무하시는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함께 또 끌어안고 한국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6064번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39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들의 3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어려운 걸음을 아드님께서 지금 걷고 계시네요. 1, 2차를 다 통과하고 이제 3차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면서 네. 기도를
0: 네,
1: 해오셨어요.
0: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네요.
1: 네. 네,
0: 3차 시험 남은 모든 시험 절차들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또 가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0397님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3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아들을 통해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응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심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모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이 내가 뭔가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네. 또 다른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0: 사실 그

0: 한마디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이 한마디가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더하고 또 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네. 주님이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397번님 저도 함께 축복합니다. 53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며느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며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곧 이사 가야 하는데 아직 살고 있는 집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초조하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리대로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부께서 손주를 가지셨네요. 감사하고 네. 집 내매놓고 또
0: 네네 네. 요즘에 아이가 참 귀한 시대인데 네. 참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 이사의 문제 매매 문제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5329님 며느리의 잉태 소식을 듣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태아도 또 산모도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귀한 아이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가정과 자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리라 결단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었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간증하는 결과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자부님의 임신 소식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 매매도 저도 하루를 남겨놓고 뭔가 이사해야 될 하루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집 매매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5329번님의 가정에도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기대합니다. 614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아들 주명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 넘도록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날도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드님이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보통 이제 3교대를 많이 하는 직종이라 그렇지만 이제 주위를 지킬 수 있는 곳에 근무하기를 요청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네요.
0: 네. 참 청년들에게 그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선하게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또 직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근무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6143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명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름을 아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아들의 귀한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곳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들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좋은 것으로 최상의 곳으로
1: 아멘.
0: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취업의 문은 열리를 지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믿음의 아들로 참 잘 키우셨네요. 이제 취업을 앞두고 또 가야 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980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치원 성결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목회 사역 잘 감사합니다.

0: 합당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치원 성결교회 다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1: 네, 목회자가 바뀌는 것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결코 큰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신앙을 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9809님 조치원 성결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특별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조치원 성결교회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지역사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주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또 성도들과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축복하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주님의 몸된 교회인 조치원 성결교회가 우리 9809번님이 계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이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55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유방암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27년에는 완치 판정을 받길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남편은 4년차 방학 중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요청해 오셨어요.
1: 네, 4년 차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속히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유방암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데 또 날짜까지 정하셨어요. 27년에 완치 판정 받기를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대로 우리 기도대로 기대하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5570님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강건함으로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7년도에는 완전히 치유됐다는 판정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대로 말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합니다. 4년 차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0: 아멘.
1: 필요하다면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주님 존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0: 아멘.
1: 귀한 남편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0: 아멘.
1: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갖가지 기도의 제목, 특별히 가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자신의 건강도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남편과 믿음 생활하는 그것을 그리면서 소망하는 우리 5570번님 힘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기도 제목들은 또 다음에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싶네요. 무너진 가정들은 회복될지어다.
0: 아멘. 소망의 기도 한마디 더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크게 외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리라 믿고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시기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 승리하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권위가 사라진 시대 존경받는 부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약학자들이 하우스타펠른이라고 해서 가정윤리 강령이라고 부르는 단락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가정의 세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을 다루는 윤리 규범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예배소서 6장도 가정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가정윤리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약자에게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도 동일하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 이 가부장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일지 버릴지를 아버지가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이 예배소서 6장 4절과 같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일 법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시의 윤리규범과 가부장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애가 봤을 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인류 역사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근데 대화는 없어요. 아이는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고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엄마는 한숨 푹 쉬고 있고 어렵게 입을 땐 부모의 한마디에 아이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 아 엄마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경험돼 본 적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대뜸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아빠는 왜 그렇게 사세요?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고작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들의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말의 무게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똑같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아버지 말씀이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 그럼 끝났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림자도 밟는 거 아니야?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이런 말 똑같이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이, 꼰대. 이게 농담 같지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81.9%예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편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부모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20년보다 아버지 기준으로는 8.7%, 어머니 기준으로는 18%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통계로 보면 가족 관계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 안에 다른 그림자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동의한 인원이 2020년 34%에서 2023년 47.4%로 급증했고요. 청소년의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8.5%,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1%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부모처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친밀해 보여요. 근데 그 친밀함이 자녀 세대를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 시간은 늘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삶을 담고 싶어 하는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고, 우리 부모님처럼 가정을 이루고, 우리 부모님처럼 자녀를 낳고 싶다, 이런 설득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박한 질문을 앞에 두고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시대의 부모의 권위는 사라져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시도해온 해결책은 왜 효과가 없는 듯 보이는가? 그리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 걸고 있는가?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의 질문을 따라서 한 가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예요. 우리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의 깊은 상처를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후파쿠오예요. 뭐뭇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경청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의 자녀들은요, 휘포 아래에 아래에서 듣는 그 자세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아래에서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2절에는 더 강하게 이런 단어를 써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 티메는 무게, 가치,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무게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ive way to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히브리어 영광을 뜻하는 단어 카보드도 어원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분을 무게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역시 부모에게 합당한 무게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요.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의 권위가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상담사가 재밌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 부모는 사자였다. 자녀가 부모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굴복했다. 요즘 부모는 햄스터다. 자녀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쳐다본다.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한 말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시려오는 말입니다. 햄스터가 된 부모는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녀는 햄스터에게서 인생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명령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대인관계의 그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안 되면은요, 누구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마르쿠스 바르트란 사람이 이 계명에 대해서 인간사회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4살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지해서 도저히 그 노인네를 곁에 두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21살 되었을 때 그 노인이 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지 깜짝 놀랐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변한 것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대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21살이 되지도 못한 채 부모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심각성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자녀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녀는 평생 권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샬롬,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부모의 차원에서 권위를 잃은 부모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강압으로, 어떤 부모는 포기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와 자녀 세대의 차원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세대는 가정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소년이 절박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란 자녀로 하여금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만들게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삶의 무게이고 권위입니다. 그 무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손 놓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시도해온 방법들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됐는지 우린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전 후반절에 보면 처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로르기조입니다. 파로르기조. 파로르기조. 뭔 뜻이냐?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분노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의 화가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되는 자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해버려요.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투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잘해줬다라고 해서 부모는 잘해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화와 반복되는 그러한 자극들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평행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에는요, 그 결과까지 말하고 있어요.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노가 쌓이게 되면 그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의 전반부는 단순한 도덕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경고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잘못된 처방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첫째, 강압적 권위주의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따라,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존경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파로르기조, 자녀를 노엽게 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적된 자극이 분노로, 분노가 결국 영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처방전은 친구 같은 부모라는 환상입니다. 강압적 권위주의의 패배를 본 그 우리 세대들은 정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엄마는 너의 베프야, 아빠는 너의 절친이야. 그런데 한 청소년 사역자가 뼈 있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는 나의 베프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 그럼 베프 한 명 잃었네. 아유, 부모는 부모답게 있어주세요. 친구는 제가 따로 사귈게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4절 후반부의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라. 헬라어로는 액트레포라고 쓰고 있는데 이 액트레포는 양육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5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액트레포는 단순히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길러내어 성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친구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그냥 곁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방향을 향해서 데리고 가서 성숙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친구가 되려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긴 결과는 자녀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위 없는 친밀함은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녀를 길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 함께 걸어나아가 성숙하는 과정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처방처는 성취로 권위를 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학군, 비싼 학원, 넓은 집, 최신 휴대폰으로 권위를 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경제적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 비율이 그 전에는 7.9%, 그 전에보다 7.9% 상승해서 40.1%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은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죠. 강압도, 친구 같은 부모도, 풍족한 물질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위를 외부에서 만들어내는 시도라는 거예요. 권위를 외부에서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무서움으로, 친밀함으로, 물질로 전부 바깥에서 권위를 빌려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군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데이아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이 파이데이아는요,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평생의 양육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는요,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 전체로 빚어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파이데이아를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훈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범으로 빚어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계는요, 헬라어로 누테시아인데요. 이 누테시아는 마음에 두게 하다,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권면, 경고, 격려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 안에 진리가 자리 잡도록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이 두 단어, 여러분이 두 단어의 가장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 주에, 투퀴리오, 주에, 오브 더 로드. 헬라어 문법에는요, 이 소유격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
또 다른 해석은 주님께 속

시작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교훈과 훈계 두 개 다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르치는 내용도 주님의 것이어야 하고 그 주체도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최종적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주님의 권위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위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권위를 만들어내는 부모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사는 부모라는 거예요. 더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부모만이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다스리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 진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존경받는 부모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자녀에게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한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명령에는 자녀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있는 부모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부모의 권위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가요, 노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 받았어요. 교수님, 평생 신학을 연구하시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이제 청중들은 어떤 뭐 이제 묵직한 신학적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르트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그 찬송가 한 구절이 그 평생의 신학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학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릎 꿇고 부르던 그 찬송가 그리고 밤새 기도하던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빚어내는 양육입니다. 둘째,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파로르 기조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자녀의 분노를 자극합니까? 일관성 없는 훈계, 자녀의 인격을 짓밟는 말, 비교의 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부부 사이의 다툼 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야, 옆집 민수 좀 봐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아들은 도무지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한탄을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러면 옆집 민수네 가서 사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는 좋은 아들도 있고 우리 집은 좋은 엄마가 없으니까 서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심을 수 있어요. 열등감과 분노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이것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트레포는 5장 2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양육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양육하셨듯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양육하셨죠. 끝없는 인내로 양육하셨죠. 매일의 임재로 우리를 양육하셨죠. 부모의 양육도 그래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즈워즈가요,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한 사회학자가 그의 후손 1400명을 추적조사했는데요.

0: 그 자손들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나왔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느냐가 수백 년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즈워즈가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 여러분,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가 물려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1400명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외할머니의 마음에 거주했던 믿음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디모데의 마음으로 물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양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권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자녀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랜 인내와 자녀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겸손과 보이지 않는 변화를 믿고 계속 걸어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하나님 몰라요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하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빚어내는 양육은 평생의 일이고요. 액트레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또한 양육하셨듯 우리 부모도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내어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 단번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길만이 진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바꿔요.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위로 가정을 세웁니다. 부모의 기도가 존경받는 부모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버려진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의 비참한 버림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버려짐의 아픔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집중되어야 될 줄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여곡절 또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았기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서울 바흐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의 시칠리아노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나타 프리스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 시칠리아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번호 52번 가운데 2악장 론도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5곡을 남겼습니다. 이 5곡이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곡을 통해 베토벤의 음악의 특징들 또 음악이 변화해가는 그런 사조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2번은 초기에 쓰여진 작품으로서 특별히 베토벤이 첼로와 피아노를 아주 동등한 관계로 설정해서 만든 그런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전 시대에는 피아노가 첼로를 이렇게 보조한다라는 반주의 역할이 강했는데 베토벤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동등하게 연주하고 때로는 대입법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제스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작품은 두 악장밖에 있지 않는데요. 이러한 점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초기 양식에 속하지만 강렬한 감정과 또 극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작품의 성격을 보면 아마 고전주의의 형식 안에 낭만주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번호 52번의 2악장 론도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 스비아투슬라브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으로 52번의 2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것,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A 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34 가운데 1번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두 찬송을 이어서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각 가정에 차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고 네. 각 구성원들이 뭐 여러 대 소유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이 돈주나 또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런 문제는 또 북한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도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건 대중에게 해당되진 않는 점이죠.
0: 그렇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북한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뿌리에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우상화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민에게서 없애려고 갖지 못하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중에 필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0: 아멘.
1: 그리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 통일을 향한 귀한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오늘도 OFP데이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FP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의 한 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저희 오해피데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0084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한 줄로 찾아와 주셨고요.
0: 예, 그리고 우리 극동 아카데미 수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1: 네.
0: 우리 진리지윤 저 지금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서도 기도에 응원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날씨가 여름이에요. 딸이랑 교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0: 있습니다. 네. 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름이 벌써 온 것처럼 많이 덥네요. 4224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울산에서 허뿅임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만 해도 벌써 27, 8도 내일은 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여름이 네. 성큼 다가왔어요.
1: 와, 그러니까요.
0: 북녘 땅은 조금 선선하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광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북한의 변화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 인사로 한 통 한 통 올 때마다 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 그리고 대전에서도 화창한 날씨라고 복음 통일을 기도한다고 9959님도 남겨주셨고 1440님은요. 지난 주일 오후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복음 통일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 김국기, 네. 최춘길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루 빨리 가족품

0: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 체크 샵 1069번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언어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 네.
1: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올 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도 한 가지 난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출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전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면서 OAP데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 또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도 OAP데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아 북한 사람들은 이런 북한 사투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아,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 좀 알면 좋겠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으로.
1: 뭐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제도 할 거고요.

0: 우리 성도님, 세신자, 권사님, 장로님으로도 마주할 그날을 그리면서 네. 오늘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여러분 꽁트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저희가 계속 등장질을 할 거예요.
0: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네. 그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외면치 마세요 하셨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4: 여보 여보 여보, 나 왔어. 자, 오다 주웠다.
5: 어머,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등장질이라도 한 거예요?
4: 등장질? 무슨 장비 같은 건가? 아니, 그냥 자기 주고 싶어서 오다가 샀지.
5: 에휴, 우리 일에서 언제 돈 모을 거예요? 아무리나 주고 싶어도 참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등장질 든다고 마구 사면 우리 언제 집 사고 차 사요?
4: 그러면 이거 뭐 도로 몰릴까? 응, 다시 환불해?
5: 아, 아니요. 이미 주고 싶어서 등장질 때문에 산 거 뭐라고 또 수고해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등장질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알겠죠?
4: 아이, 그럼. 아, 근데 자기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매번 못 참지.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유, 삐지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오늘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이게 등장질 들게 됐지만.
0: 자, 맞아요.
1: 아내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면 예쁜 걸 보고서 이제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0: 네.
1: 이런 등장질에 남편이 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0: 도둑질.
1: 도둑질이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2번
0: 충동질.
1: 사주고 싶은 충동질. 충동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1번은 도둑질이고요. 2번은 충동입니다. 충동. 자, 등장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0: 자꾸 이 등장질 때문에 오늘도 휴대폰에 손이 가요. 007이님.
1: 네.
0: 아, 이런 등장질은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하고요.
1: 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섬길 곳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등장질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0: 그리고 네. 이 등장질이 들면은 딱 그때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때 해야 돼.
0: 그 등장질에 저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선교적인 마음과 감동에는 바로바로 이런 등장질에는 바로바로 뭔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전파송교사 모집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동역의 기회를 또 알려드리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할 때
0: 네.
1: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그런 등장질이 들 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0216님은
1: 네.
0: 이번 주 내내 보내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저 서울 전파선교사예요 하시면서
1: 네.
0: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도 봤어요.
1: 네.
0: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아질까요? 응답해주세요. 요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선교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등장질을 들 때
1: 네.
0: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0: 네.
1: 1번이
0: 도둑질.
1: 도둑질입니다. 2번이
0: 충동질.
1: 아니 여러분 오늘 꽁트가 조금 헷갈리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내가.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뭐 핀이나 리본이나 꽃 같은 걸 봤어.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도둑질 하실 거예요? 사주고 싶은 충동질이 들까요? 네? 그런 마음.
0: 그렇죠.
1: 저거를 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

0: 마음.
1: 아이 근데 네. 요거 반대로 한 분은 저희 남편이 쇼핑에 유독 등장질이 심해서 택배가 계속 와가지고 요 등장질이 좀 줄어들기를 네.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0: 등장질 아니고 든장. 든든하다 할 때 든이에요. 든.
1: 뭔가 예. 그런 마음이 든.
0: 그렇죠.
1: 마음의 든.
0: 자, 1번은 도둑질, 2번이 충동입니다.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조자미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셨던 우리 타이북 미민 성도님들의 간증,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새로운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손이른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그런 있습니다.
3: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그 국동방송. 국동방송님은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분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0: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1: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0: 자강도입니다.
1: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0: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1: 아, 산이 많아요. 예,
0: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걸걸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1: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1: 네.
0: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극적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1: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0: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1: 언제쯤 가신 거예요?
0: 저는 1992년.
1: 92년이요?
0: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0: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1: 네.
0: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국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1: 네.
0: 국악으로 최악의

0: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아.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이부 이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부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참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 번 그런데 이제 종교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도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0: 먹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네.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버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너금기.
1: 아.
0: 중국산 너금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낮열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 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석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밤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학동방에서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극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아.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1: 러시아에서.
0: 써있고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아.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니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
1: 된장질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충동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충동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충동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1: 네.
0: 더 많이 그렇죠. 먹을까?
1: 더 잘까?
0: 근데 왜 나한테 좋은 거는 충동이 많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좀 더 할까? 라든지 뭐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는 좀 귀찮아서 우리가 네.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답 참여할 충동 된장질이 아마 분명히 드셨을 텐데 꽤 생각보다 많이 안 참여하셨어요?
1: 그러게요. 네. 오늘 되게 저조한 편인 만큼 선물을 받으시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0: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4687님 가끔씩 들어도 들어오기를 망설였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자꾸 된장질을 하셔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답 충동질 남겨주셨어요.
1: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된장질로 두 건이나 뭔가를 사셨대요.
0: 오.
1: 저도 집사람에게 멋있는 선물 사주고 싶어요. 2139님 사시면 되죠.
0: 네.
1: 이 멋있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출근 중인데 지금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이 벌써 무서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자고요.
1: 네.
0: 아셨죠? 자.
1: 이 가운데도 저희 선물 당첨자도 몇 분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충동질. 우리 PD님 때문에 된장질이 들어서 아이고. 제주 전파 선교사 하고 있어요.
0: 할렐루야.
1: 008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0: 예.
1: 강릉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 듣는 시간이 3개월 남았네요. 곧 방학이시거나 아마 졸업을 하시는 2711님이신데 네. 선물 드리고요.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말을 많이 알고 싶어요. 8710님.
0: 아멘.
1: 그 마음 쭉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요.
0: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1: 어떤 분이죠?
0: 8443 성도님이십니다.
1: 네.
0: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된장질이 마구듭니다. 할렐루야. 사실
1: 네.
0: 충동질이 안 맞으셔서 선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마음이 너무
1: 네.
0: 예쁘셔서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8443님까지 드리고
0: 네.
1: 오늘 기도에 갔어야 됐는데 된장질 때문에 안 가고 TV 보셨다고. 이번에는 참 회개합니다.
0: 네.
1: 아, 저 이거 반대로 읽었거든요.
0: 네.
1: 이 된장질에 속지 않았다고 읽었는데 아, 다음에는 이 된장질에게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4537님 보내드리고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에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저희가 문자를 읽었다고 해서 당첨자는
0: 아니고
1: 아니에요.
0: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첨 축하합니다 하는 답장 문자를 드려요.
1: 네.
0: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입력 안 하시고 선물 안 왔다고
1: 그런 경우가
0: 많아요 생각보다
1: 그렇죠 주기적으로 있어요
0: 다시 보자 문자통 문자함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항상 복음 통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255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분 두 분 다섯 분 열 분 늘어나기를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사이이사 성도님은요. 타지 러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건 성령님 인도하신 듯해요. 극동방송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혼 살렸을 겁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전파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덕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제2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7장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 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어느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백 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던 그 나무.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떠나도 새로운 집들이 생기고 없어져도 그 고목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죠. 성경에도 이런 고목나무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도 왕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자, 마치 이 고목나무가 뿌리 내린 자리를 떠나지 않듯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는 생명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는요, 사자의 입도 막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 한복판에도 그런 믿음의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지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사람,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곡도 참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불리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2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샵 9330번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좌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계신 동네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대전의 무슨 동네, 천안의 무슨 동네, 청주의 무슨 동네, 여러분들 좌표도 찍어주시고 뭐하고 계신지 같이 알려주시면 김을 한 박스 한번 좀 오래간만에 보내드려볼까요? 김 한 박스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는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드렸죠. 다니엘은 그 청년의 때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청년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네. 청년의 마음으로 갖고 계신 한 분도 계시고요. 네. 자, 그 진짜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래도 청년들 얘기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라디오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표 함께 찍어주시면서 어디에서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신지 우물정 9330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역시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내주신 사이에 이 오후 좀 나른할 테니까 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마커스 라이브 워십의 앨범으로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마커스 라이브 워십 7집 앨범 중에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듣고 왔습니다. 2시 13분 이제 막 되고 있고요. 여기는 FM 104.7 또 93.3으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입니다. 자,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예, 많이 오셨어요. 한번 단체로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뭐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저는 청주 CCC에서 대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4: 네, 저는 청주지구에서 캣팀 팀장 간사 그리고 선교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선규 간사입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5: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청주 CCC 총무팀에서 총무 팀장님을 모시고 있는 임재한 간사라고 합니다.
0: 아, 네. 지금 라디오라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총무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무튼 총무팀에서 오셨고. 네. 자, 그리고요. 네. 네,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4학년 또 CCC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충권 청년입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8: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 섬기고 있고 청주 지역의 CCC 대학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김지원 간사라고 합니다.
0: 네, 간사님 반갑습니다. 간사님도 분위기가 딱 간사님의 분위기가. 그렇죠? 제 학창 시절 때도 간사님들은 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홀리하고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또 캠퍼스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청취자들께서 이제 좌표들, 네, 본인들이

0: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조금 찍어주셨는데 문자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의 문자는 우리 모니터 보이시는 간사님이 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5223번
1: 네, 지금 두 번째 분이
0: 두 번째 분이시군요. 예.
1: 네.
0: 이분은
1: 할렐루야. 네. 아산 방죽동에서 늘 하던 대로 성경 말씀 20장 읽고 함께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0: 참 제가 창피해지네요. 아침에 2장 읽었거든요. 20장 정도 읽어야 성경 읽었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세요, 대표님? 그렇죠?
2: 2절 읽었습니다.
0: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자, 1440번도 문자 주셨는데
3: 네. 가끔씩 출근하는 날이 있어서 방송 자주 못 듣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쉬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것 같네요. 2시의 기쁨도 오랜만에 출석해요. 여긴 세종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0: 예, 반갑습니다. 세종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세종을 가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언제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 가깝습니다. 한 40분.
0: 네.
2: 네, 그 정도면 갈 수 있고요.
0: 네.
2: 세종 아주 아름답고 네. 깨끗하고 네.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0: 네. 세종 홍보대사는 아니고.
2: 세종에 사신다니까 네. 부럽습니다.
0: 그러니까. 자, 그리고 1648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네.
4: 반갑습니다. 대전 복수동에서 일하며 찬양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0471번님 네, 문자 주셨는데 네.
5: 안산 친정에서 선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0: 제가 문자 소개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이제 라디오를 이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청년들이 맞는 게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모니터를 보시면 한 40대 이상은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청년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네, 이 문자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6004번도 문자 주셨는데
6: 대전 대정동에서 나물 삶아 널면서 방송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은 선한 능력 듣고 싶어요.
0: 야, 이 찬양이 인기가 많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좀 불러드리는 이 찬양 다들 아시죠?
3: 네. 네.
0: 선한 능력으로.
2: 네.
0: 본해퍼의.
2: 네.
0: 그렇죠. 자, 대전 대정동에서 이 나물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자, 169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혹시 대표님 보이세요?
2: 안 보입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2: 대전 대정동에서
0: 네, 듣고 있는 그 위에
2: 온천역에서 서대전역까지 운전 중인데 공공후견 활동하러 가는 중입니다. 무연고 장애인의 법적 대리 역할이고요.
0: 예.
2: 즐거이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0: 아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저희 방송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이제 방송 처음 출연하신 분들 꽤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버스에서도 듣고요. 택시에서도 그분들이 그냥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틀어놔서 네, 그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승객분들이 이 방송 듣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2: 네.
0: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게 가끔씩 보면 타종교 갖고 계시는 뭐 스님도 듣고 연락을 주시고
2: 네. 네,
0: 그런 방송입니다. 놀랍죠? 네.
7: 아, 놀랍다.
0: 자, 오늘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김 한 박스를 좀 드리기로 했잖아요. 먼저 한 분을 좀 골라볼게요. 자, 이 고르는 일은 항상 나를 왜 안 골랐냐고 수많은 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진 않습니다. 여기 오신 게스트께서 한 분을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께 맡겨볼까요? 아, 대표님이 우리 네, 자매님을 한 자매님을 시력이 좋은 자매님을 네. 자, 연락 오신 분 중에서
5: 저는
0: 네.
5: 지금 공공후견 활동하러 가시는 1691
0: 1691번?
5: 네, 네, 1691번.
0: 아, 박수 한번 드리고 갈게요.
7: 아, 축하드립니다.
0: 야, 저 혼자 진행할 때는 이런 박수와 이런 환성이 없었는데, 리액션들. 아, 감사합니다. 자, 1691번께서 나중에 문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은 또 특별히 C맨이라 불리는 CCC 분들이 오셨거든요. 학창시절에 나도 C맨이었다. 아, 혹은 나는 C맨이 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문자 주시면 후배들이 이 내용을 보고 크게 기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니터를 돌려놔서 간사님은 큰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래도 또 청취자들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즐겨보셔야 되니까 이 CCC와 관련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 문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CCC. CCC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뭘지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취업 점수. 2번.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3번. 운동 경기 결과. 중에서 자, 그러면, 네.
1: 너무 어렵습니다.
2: 어렵죠?
3: 3번 하겠습니다.
0: 저도 나름
4: 시험 점수 중요하죠.
0: 그렇죠. 아, 이분들이 드디어 입이 트이기 시작했네요.
4: 중요합니다.
0: 방송 직전에는 어찌나 말씀이 없으시든지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맞히시는 겁니다. 청취자들께서. 자, CCC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번 시험 점수, 2번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3번 운동 경기 결과. 자, 세개 중에서 어떤 게 특별히 간사님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4: 아, 전 학생들에게
0: 네.
4: 공부 열심히 하라고
0: 네.
4: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자, 이거는 그 간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네,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사이, 아, 우리 또 이제 우리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대학가 그 대표님, 뭐 예나 지금이나 요즘에는 대학가가 뭐 취업, 미래, 관계, 불안, 뭐 각종 여러 가지가 또 학생들을 골치썩게 하고 있죠, 그렇죠?
5: 네, 요즘 학생들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 불쌍할 정도로 심하고요. 또그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된다,
0: 맞아요.
5: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0: 네.
5: 있었는데 요즘도 그렇지 않으니까
0: 네.
5: 유독 더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대표님의 이야기가 사실일지, 우리 그 청년 시력이 좋은 자매님께 사실입니까?
6: 네, 맞습니다.
0: 네.
6: 캠퍼스 속에서 사실 너무나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목적 없이 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저희 학과에도 많고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거 보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5: 네. 일단 제 자녀들도 대학생도 있고 한데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저희 땐 그래도 대학하면 낭만이 좀 있지
0: 아,
5: 않습니까? 또
0: 그렇죠.
5: 뭐 사실은 우정도
0: 맞아요.
5: 있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함몰이 돼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참안 됐습니다.
0: 맞아요. 간사님도 그 사역하시면서 한 11년, 12년을 하셨으니까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4: 네, 맞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때 CCC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도 했던 사실 고민들이었고,
0: 네.
4: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만나는 학생들도 누구보다 이 자기의 앞길, 또 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잘 풀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학생들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0: 네.
4: 네, 기도도 되고 그런 것
0: 그러니까요.
4: 같습니다.
0: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그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뭐또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리고 뭐 퀴즈 하나 드렸죠? 네, CCC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번 시험 점수일지, 2번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일지, 3번 운동 경기일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 지금 1648번님께서 김중근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5: 아, 네.
0: 그렇죠. CCC 하면 또 김중근 목사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5: 네, 김중근 목사님과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 그럼요.
5: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0: 네.
5: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0: 맞아요.
5: 김중근 목사님, 김중근 할아버지가 늘 눈에 선하죠.
0: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 요즘에 그 종특이라는 표현 쓰이죠, 그렇죠? 특징이잖아요. 그가 나를 몰라도 내가 그를 알면 나 김중근 목사님 잘 안다. 저도 CC 출신은 아니지만 그 백문일답 이제
3: 네.
0: 그렇죠? 너무 원체 유명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김중근 목사님 영상을 찾아봐요.
5: 네.
0: 그때 이제 생전에 이제 전하셨던 그때 참이 목사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캠퍼스가 많이 살았습니다.
5: 네.
0: 자, 이렇게 뭐 김중근 목사님이든 CCC든 여러분들의 추억이 있으시면 청취자들께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 많은 청년들이 있는 캠퍼스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 캠퍼스를 오래도록 사역을 해보시니까
5: 네.
0: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죠?
5: 아, 그럼요. 저는
0: 네.
5: 이제 요즘

0: 가서 강의하나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한 새로운 세대다, 거룩한 세대다, 이런 말 제가 늘 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안타까운 어떤 삶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 안에서 이전에 어떤 선배들 앞에서 비견될 만큼, 아니면 더 오히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 헌신, 또 믿음의 행동을 보면, 아,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세대 속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네. 이런 것을 아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배 같은 거 드리다 보면 옛날에 우리 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청년들을 보면, 아, 우리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1: 맞아요.
0: 그런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1: 맞아요. 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청취자를 들으시기에 확 달라진 걸 느끼시죠?
2: 네.
1: 3410번님도 그래서 문자 주셨는데, 청년들이 나오니까 제가 더욱더 활기찬 것 같다고. 그럼요. 그럼요. 이 스튜디오가 정말 활기차고, 또 여러분들의 문자 한 통을 받으면 또 저희가 더 활기차집니다. 이분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듣고 있는 마음은 청년인, 40대 후반에. 뭐 이 정도면 청년이지 않을까요?
0: 40대 후반이면 청년이죠.
1: 40대, 40대.
0: 아, 40대 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만 청년 맞네요.
1: 자, 이렇게 많이 문자 주시는데, 여기 지금 사실 뭐 학생분들도 두 분 나와 계시지만 간사님들도 세 분이나 계세요. 그렇죠? 간사님들은 학생 때도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고,
3: 네.
1: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이 캠퍼스를 품고 계신 분들인데, 아, 보통 학생 때 하고 나면 이제 좀 지루해질 때가 돼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 진절머리가 난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계신 이유가?
4: 저는 원래 대학생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다가 이제 CCC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졸업 이후에도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회복지학과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지보다 복음이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 그 간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담당 간사님이 그럼 간사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먼저 간다는 말을 이렇게 자르시고, 네. 그럼 간사를 하고, 차차 이 복음의 사역자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 이렇게 네. 도전을 해주셔서
1: 네.
4: 제가 이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여쭤봅니다. 네. 나는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4: 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1: 제가 1초를 망설인 것 같은데 네. 후회하지 않는다.
4: 네, 캠퍼스에서 네. 이제 청주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학생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간사로서. 네. 근데 그 같이 산 학생도 간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CCC에서 받은 은혜들과 또 복음으로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나눠주는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너는 참 간사랑 같이 사는데도 간사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부러운 것도 있고 또 도전받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 제가 그래도 이 복음으로서 헛되이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참 감사하다. 정말 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네.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1: 네.
4: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1: 아니, 그 당시 어떤 그 행색으로 다니셨길래.
4: 아,
1: 뭐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사의 삶이 이제 원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4: 네.
1: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4: 네.
1: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찬양을 좀 듣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오신 청년들에게 또 어떤 찬양을 요즘 캠퍼스에서 많이 부르냐고 여쭤보니 한 40년 된 찬양을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죠? 대표님께서 젊었을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전히.
0: 네, 저 청소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1: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가서 제자 삼으라 듣고 오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CCC 출신이시거나 CCC에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분들이나 캠퍼스를 또 품고 계셨던 많은 분들의 문자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좌표 찍어달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동네 이름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곡만 옛날 곡이 아니라 앨범도 굉장히 옛날 곡, 한 40년 전에 녹음된 곡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걸 듣고 왔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도 CCC 출신이죠, 그렇죠?
1: 네, 우리 최영덕 간사님.
0: 네. 예전에 그 찬미수라는 책에 보면 그 표지 모델이기도 하셨어요.
1: 네.
0: 기타 들고 있는. 예. 자랑스럽지만 누군지 모르시죠?
2: 네.
3: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찬미예술이라는 악보집을 아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도 딱 3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요즘엔 사냥집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그 책 하나로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돌려봤어요.
1: 맞습니다.
0: 맞죠?
1: 찬미 2000 기억나네요. 찬미 2000.
0: 저는 사실 찬미 500부터.
2: 네, 찬미 500부터. 약간,
0: 그렇죠. 기억나시죠?
2: 네.
0: 옛날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추억이 있으시면 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3183번님 문자 주셨는데 누구 한 분이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3183. 시력 좋은 자매께서 안 보이시고.
2: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대전 사는 40대 중반 마음 많은 청년 집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뜨거운 해에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전국 CCC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름다운 추억이 있네요. 신앙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길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저도 홍천 갔었습니다.
0: 저는 홍천에서 군대를 나왔어요. 이야, 귀한 땅이죠, 홍천. 네, 자, 그리고 1440번님의 문자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청년들 이야기 듣다 보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찬양을 듣고 싶어지네요. 오늘 나와주신 청년들 축복합니다.
2: 네,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찬양도 참 오래된 찬양인데, 그렇죠? 소리엘의 대표곡이죠. 모르시죠? 몰라서 지금.
1: 네,
2: 네, 소리엘은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아, 들어본 적 있어요?
2: 네.
0: 저희 때는 네, 어마어마했던 분들입니다. 아, 소리엘을 들어본 적 있다. 알겠습니다. 자,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간사님 세 분 중에 총무과에서 나오신, 누가 봐도 총무과 출신의 간사님. 간사님도 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이 캠퍼스를 섬겨 오셨잖아요. 그렇죠?
4: 네, 맞습니다.
0: 근데 캠퍼스 사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뭐 매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4: 아,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매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자면,
1: 네.
0: 매년 스무 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같이 해외로 단기 선교 가고, 여름에 수련회 가서 뛰놀고,
1: 네.
0: 함께 마주 앉아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1: 네.
0: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1: 네.
0: 매년 새로운 학생들과 이제 하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1: 네. 네,
0: 캠퍼스 사역에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와, 정말 총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누가 봐도 A4 용지에 보고서 적혀 있는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2: 네. 썼습니까?
0: 아니, 네. 내 생각하는 거.
1: 내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저희 스튜디오도 오늘 그렇지만 한층 젊어지고 그렇죠.
2: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시간은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죠. 청년들의 헌신, 또 청년들의 결단, 또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열정과 불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이제 영혼이 흔들려 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네, 저도 뭐 젊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늙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또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CCC는 뭐 캠퍼스에선 뭐 여전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2: 네.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CCC 안에서 한 40년 있었는데
1: 네.
2: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청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진지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은 진짜 동료와 친구들, 학구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한 번이 아니라 긴 시간 함께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1: 네.
2: 전하기 때문에
1: 네.
2: 오히려 옛날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걸 양육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3: 저도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제가 CCC를 하기 전에 이제 막 다른 동아리, 다른 활동들 하면서 교회도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가고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한번 CCC 이제 친구의 권유를 한번 나가 보니까 아 이게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행복과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진짜 이게 진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의무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나가고 싶다 더 해보고 싶다 이것도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또 양육 받으면서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간사님도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럼요. 저도 네.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삶에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고 그런 여정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의 그 숱한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제가 함께 짊어지고
1: 네.
4: 나누어지고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또 저를 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표정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딱 느껴져요. 얼마나 기쁜지. 참 우리가 이 캠퍼스를 위한 기도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곳에서 그 청년들이 올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되는데 지금 찬양 하나 더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캠퍼스에서 같이 복음 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신다면 네, 그땐 그랬지. 네,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듣는 찬양은 CCC 하면 이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계절. 여전히 캠퍼스에서는 많이 불리죠? 그렇죠?
2: 매주 부릅니다. 매주.
1: 아, 매주.
2: 저희가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를 때 은혜 많이 받죠.
1: 네. 저는 CCC 출신이 아닌데도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 정말 우리 민족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기대하면서 찬양 듣고요. 찬양이 은혜 되시면 여러분들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찬양이 참 좋아서 끝까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목소리로 함께 했는데 이 곡을 가사를 쓰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시죠?
1: 네, 김중근 목사님이 쓴 가사에 네. 지영님께서 네. 아, 곡은 누가 붙였는지 잘 불확실한데
0: 부른 건 지영 네네네 가수 찬양 가수 지영 씨가 불렀는데 언제 들어도 이 가사는 정말로 그 캠퍼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뜨겁게 하는 가사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캠퍼스 사역의 주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가사고요, 그렇죠?
1: 네. 사실 이제 저는 뭐 이 찬양을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게 됐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0: 맞아요.
1: 이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꿈이 서려 있는

0: 찬양인데.
1: 네. 자, 귀한 찬양 좀 나누고 왔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캠퍼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시거나 그 대학 때 한창 뜨거울 때 예수를 만난 분이 계시면 연락을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외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 선교도 많이 다니시는 걸 아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해외 선교 담당이신가요?
2: 네, 맞습니다.
1: 네네네. 저 예.
2: 해외 선교에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먼저 가본 선배 학생들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후배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가고자 동료도 하고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경험한 이 학생들은 그 땅에서 한국에서는 전도하기도 부끄럽고 뭔가 아는 사람이랑 마주치면 뭔가 피하고 싶고 뭔가
1: 맞아요.
2: 이런 게좀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환대도 받고 또
1: 맞아요.
2: 관심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초대도 오고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정말 미숙하고 이렇게 부족한 어떤 자신의 그 도전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오면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2: 그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같이 가자 하는 그 선배의 어떤 권유에 후배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전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때 그렇게 뜨겁게 돼서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요.
0: 네, 제가 그뭐 하나만 더 붙이자면
1: 네.
0: 그 어른들이 이 청년 세대를 많이 걱정하고 또 선교 파송 단체마다 젊은 선교사들이 안 나와서 걱정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CCC에서 작년에 3,400명의 대학생이 나갔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는 역대로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관심이 없고 선교와 주님께 대해서 무감각하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1: 오해였네요, 그렇죠?
0: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큰 재정을 스스로 모금해 가면서 또 가면 저희는 뭐 선교 투어라기보다는 캠퍼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막 전하는 사역을 2주 내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에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서 한국 청년들 안에 새로운 부흥과 선교의 바람이 불고
1: 아멘,
0: 있다
1: 아멘.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그런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함께하고
0: 아, 네.
1: 있어서 너무
0: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런 선교 현장이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그렇죠? 어떠세요?
3: 네,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선교를 통해서 조금 다시 제가 좀 신앙적으로 많이 도약할 수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진짜 선교의 이 기회가 저에겐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충권 학생은 1년 갔다 왔습니다.
4: 네.
1: 1년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4: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으로 1년간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다.
1: 부정했었구나. 나이트가 부정했었네. 그렇죠. 부정했었네.
4: 솔직히 말하면은
1: 네.
4: 처음에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땐 이게 되려나
1: 네.
4: 싶었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1: 그래요.
4: 그래서 이게 아, 부정하고 싶어도
1: 네.
4: 부정할 수가 없구나.
1: 우리 모두 다그 약간 그 요나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못 하셔요. 아이, 이럴 때가 있는데 부정은 몇번 해봤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그
4: 네,
1: 일들을
4: 부정할 수
1: 보셨다.
4: 없습니다. 네,
1: 네.
4: 맞습니다.
1: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0: 네.
1: 뭐그 학생들뿐 아니라 간사님들도 또 이렇게 부정하신 적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건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간사님?
2: 여기 시력 좋은 자매 순장이 사실 1학년 때잘안 나왔다가
1: 네.
2: 점점 이렇게 잘 나오게 되다가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1: 네.
2: 변화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1: 네.
2: 변화 안될줄 알았어요. 요즘에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1: 네.
2: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좋은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
1: 네.
2: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 간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보시면 대표님도 제일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럼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늙은이 목소리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전에

0: 얘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CC 간사들이 젊은 분들이 간사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적입니다. 요즘 선교단체마다 간사가 나오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CCC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새로운 간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삶과 사역에 대한 재정을 다 후원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약 1,000명 정도가 한국에서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젊은 간사님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 목도하고 계신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0: 네네네. 네,
1: 지역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0: 네,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가 대형 집회는 많이 있지만 소규모의 집회는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대형 집회에 가기 어려운 분들, 뭐 환우들, 또 은퇴하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은퇴하셔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50명 이내로 소규모로 저희가 초대해서 찬양 콘서트를 매번 합니다. 그래서 스텝도 한 50명 되고 50분도 한 50명 되는데 허그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을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찬양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매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삶과 사역 현장에서 물러나신 우리 소중한 선배들을 초대해서 50분을 초대해서 네.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1: 예.
0: 그것도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사역이었으면 좋겠다. 서그 집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1: 네. 제가 가고 싶다면 저는 은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참석 대상이 안 되세요.
1: 근데 매번 그 대상은 바뀌는 거죠, 그렇죠?
0: 네, 매번 바뀝니다. 네. 어머니들을 초대할 때도 있고 또 친구와 함께 오는 네. 초대의 형식일 때도 있고 해서 아마 우리 방송하시는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한번 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 아, 꼭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자, 극동방송 성취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민해봐 주신다고 하니 이 허그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짧게 한 분씩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간사님부터 하실까요?
2: 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그리고 제가 달려가야 할 이 길에서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세임으로 날마다 날마다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3: 아, 네.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만큼 삶으로 꼭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네, 제 기도 제목은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항상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가장 요즘에 소망하고 있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으로서 저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제 기도 제목은 캠퍼스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소망이신데
6: 아멘.
0: 예수님을 잘 우리가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들으셨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 무엇보다 정말 이 캠퍼스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니 이 사역이 더욱더 빛나서 뭐 아까 대표님께서 역대 가장 많은 3,400명 얘기하셨는데 만 명도 넘고 2만 명도 넘어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세대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이 캠퍼스의 또 다른 평안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샬롬.
8: 샬롬.
1: 네, 오늘 참 귀한 분들과 함께했어요. 네, 우리 지역에서 CCC라는 이름으로 또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 대표님과 또 간사님들과 또 학생분들 함께 했는데

0: 네, 이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기억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분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신청하신 곡 중에 소리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네,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아까 그 정답은 CCC는 무엇보다 네, 2번이었죠. 그렇죠? 예,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에 많은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3003번을 쓰시는 분께 선물 좀 보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캠퍼스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행진하니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새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의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코믹
1: 캐시! 우와!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2: 아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1: 찢어졌습니까?
2: 예예예. 예, 예. 예.
1: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3: 아우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1: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4: 네
1: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4: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1: 아, 너무 재밌다.
4: 너무 재밌다. 너무 아, 잘 들었다.
1: 예. 예.
4: 그래서 아,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예.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아, 여러분 참. 귀엽게 귀엽게
2: 예,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1: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2: 예.
1: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닌가 하고
2: 아 제가 조금 뛰었어요 이렇게 예. 좀 뛰었어요.
1: 아, 목사님 제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2: 아, 예, 조심 뛰었어요.
1: 조심해 주십시오.
2: 예예예.
1: 예, 예.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2: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69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꽁트, 꽁트를 듣고 연극 같은 그런 꽁트를 듣고 정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

0: 한 줄로 쭉 해가지고
1: 통화 가능도 통화 그렇습니다. 가능까지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고현 집사님 네. 아주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2: 네 깜짝깜짝 네와 네. 예. 목사님 완전 제 스타일.
1: 제가 좀 잘생기지냈어요.
0: 아예예 예. 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꽁트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 터트려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4: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3: 돈 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찍어.
4: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3: 예.
0: 그렇게 큰소리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3: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4: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3: 아버지 아버지 벚꽃이 벗겨요.
4: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아,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5: 아니야 아버지 아,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아, 그리고 새 옷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4: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하셨구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4: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6: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 1.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2: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1: 아 힌트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다가. 예.
1: 아 이거 진짜
0: 그렇구나. 아. 그래요 또. 뭐.
2: 저는 오늘 점심에 네.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못 먹었어요. 아,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0: 저도 사실 탕으로 끝나는 예, 예, 예, 음식을 예, 예, 좋아합니다.
1: 예. 탕탕탕탕탕이야. 아, 그러니까. 완전 탕.
2: 어 탕탕탕. 자,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1: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 열려있어요
0: 예, 예, 샵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2: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1: 아니요 지금
0: 발성이 더 좋아졌어요
1: 있어요.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1: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0: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아 옆에다가 통화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예.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1: 무교.
0: 무교라고 좀 예. 써주십시오.
1: 무교는 더 좋아.
0: 네, 무교 방학. 근데 예.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예. 방학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0: 자, 비슷해.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 주세요. 아우 그렇구나. 아,
2: 정답이 세도예요. 그죠?
0: 네. 네. 너무 또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구나.
1: 저도 이렇게 됐대요. 저도 땅땅땅땅 이런 예. 자였대. 저도.
0: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 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화 가능 기다리고 읽겠습니다.

0: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부르게 되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트 아 반응 좋네요.
2: 아. 네.
0: 헐리우드 액션이 나왔습니다.

0: 땡큐.
1: 할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오, 보니까요, 뭐.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3: 예.
2: 너무 와. 재밌다.
3: 예.
0: 일을 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네요.
2: 그러니까
0: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2: 그
0: 예.
2: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3: 와. 아, 짱짱짱.
2: 와. 와.
3: 또 감동받았대요.
2: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3: 아, 와.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화이팅!
3: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뜯게.
2: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0: 야.
3: 야.
2: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3: 예.
2: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3: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 뭐. 예.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3: 예.
2: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3: 예.
2: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3: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그러니까
3: 좋아.
2: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3: 예, 목사님. 맞습니다.
2: 탕자.
3: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2: 네.
3: 그러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2: 그러니까.
3: 그래서 사실 술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2: 네.
3: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마을 저기 보이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지 아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그 얘기에 근거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3: 예.
2: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3: 있을 수 있어요. 예.
0: 그렇죠.
3: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 예.
3: 그런데 둘째 아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2: 네.
3: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네.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2: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3: 예.
2: 진행하다 보면
0: 네.
2: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3: 예.
0: 그렇죠.
2: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0: 예. 맞아요.
3: 아, 맞아.
2: 살짝 예.
3: 예.
0: 이렇게 네, 맞습니다.
2: 불편이 그런... 있을 때도 있는데
3: 예.
2: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3: 예.
2: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0: 네.
2: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0: 네. 예.
2: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3: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2: 맞습니다.
3: 알거든요. 예.
2: 네.
3: 그거 느껴보셔야 돼요.
2: 네, 네.
3: 예.
2: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0: 와.
3: 와.
2: 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3: 예, 네. 맞아.
2: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3: 네.
2: 얘기 같아요.
3: 맞아요, 맞아.
2: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3: 아, 집 나가
2: 방학이나 유교라고
3: 네,
2: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3: 네, 지금도
2: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3: 예. 예.
2: 그러면 저희가 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3: 기회를
2: 저희가 드려요.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3: 예, 예, 예.
2: 막 잔치 불렀잖아요.
3: 예,
2: 맞아요.
3: 왔을
2: 때.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기회도
3: 예.
2: 드립니다.
3: 예.
2: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3: 예.
2: 가능하신 분들은
3: 예.
2: 통학 가능이라고
3: 예.
2: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0: 네.
2: 수 있는
3: 예.
2: 기회도
3: 드리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3: 예.
2: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3: 예.
2: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3: 예, 예. 와, 와.
2: 무교생이 있습니다.
3: 와.
0: 4436번이죠.
2: 4436번님.
3: 네. 예.
2: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3: 예.
2: 볼게요.
3: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2: 그러니까
3: 예.
2: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 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0: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0: 사실은
1: 네, 여보세요.
2: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1: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네.
2: 네,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2: 아, 쌍문동. 쌍문동이면 네. 저희 그 애청자
0: 유명한 곳
2: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이발소인가
1: 그
2: 미용실인가?
1: 있습니다, 지금
2: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1: 네.
2: 그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 하시다가 원장님 네.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2: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3: 와.
0: 와, 진짜.
2: 그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전 단골인데.
0: 예.
1: 마침 이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한다 해서 한번 보내봐라고 하시네요.
2: 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0: 야
2: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2: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어, 뭐 몇 번 가봤어요.
2: 몇 번 가봤어요?
1: 네.
2: 어, 몇 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2: 바쁘다 보니까.
1: 네.
2: 쌍문동에 사세요?
1: 네네.
2: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2: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예, 틀어져 있습니다.
2: 어.
0: 아, 이분 목소리는 완전히 네. 앞에 찬양 부르시는.
2: 예, 예.
0: 아, 그 목소리거든, 완전히.
2: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안정적이시네요.
0: 그러니까 안정적이시네요.
1: 아, 저희
2: 지금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네. 않으시고.
0: 그러니까.
2: 준비된 분 같아요.
0: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요,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2: 와.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지금 예. 염색 바르고.
2: 아, 염색 얘기하셨어요. 바르고 있습니까? 아, 와. 염색 바르고 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2: 아, 그러시구나.
0: 야
2: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0: 그렇죠?
2: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0: 그러니까요.
2: 자,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 선물을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콕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너무 많은데?
2: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 좀 했습니다. 예.
1: 네. 여기서 유산균 할게요.
2: 유산균.
3: 유산균.
0: 하겠습니다. 예. 네.
2: 아.
0: 와.
2: 자, 유산균. 예. 4436번님. 4436번님.
1: 네.
2: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2: 왜 마음이 편해요? 왜?
1: 일단 여기가
2: 네.
1: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2: 아,
0: 와. 탁월해서 타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원장님 네,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좋아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네, 지금 듣고 계세요.
2: 듣고 계세요? 아, 그니까.
0: 야, 진짜 탁월한 상태.
2: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0: 저도 못 만났어요, 저도.
2: 근데 그분이 좀 밝고 예.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2: 그쵸?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탁월하시는구나.
0: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0: 완전.
3: 와, 여기 쌍문동.
2: 쌍문동.
0: 유명한데요, 거기.
2: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3: 와. 저도 한번 그러니까. 머리 한번 빨아보고 싶어요. 네.
2: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네.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0: 와, 진짜.
2: 오늘만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2: 이게 절대 이게
0: 우연 아니에요.
2: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있어요.
2: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0: 와.
2: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2: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예전에는 갔었는데 예. 지금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2: 아. 네. 벌써 애들이

0: 다 컸군요.
1: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아,
0: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1: 네. 네.
0: 아,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1: 어,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0: 예.
1: 네, 작은 애는 고1.
0: 예. 다 둘 다 부산에.
2: 부산에.
1: 네.
0: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0: 아.
2: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0: 그니까.
2: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
0: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왜냐면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0: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1: 엄마도 같이 다녀요.
0: 다니고 있고.
2: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0: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 오늘 하나님께서
2: 그렇지.
0: 4436번님 이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둥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2: 아,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예. 어제였잖아.
0: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2: 예.
0: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2: 예.
0: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주셨구나. 아,
2: 불려두셨다.
0: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2: 이건요.
0: 예.
2: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0: 그러니까. 예.
2: 다 부르신 것 같아.
0: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0: 아니,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1: 네, 네, 네. 아, 같이 살아요.
0: 같이 살죠?
2: 예.
1: 네, 네.
0: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은데.
2: 아, 그러니까 애들 선물. 네.
0: 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2: 아. 네?
1: 아. 뭐가 좋을까요?
0: 애들한테. 그 애들 머리도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1: 아, 네, 네. 그거 괜찮네요.
2: 아, 좋네요. 좋네요.
0: 그리고 예. 예. 이번 주부터
2: 예.
0: 우리
2: 예.
0: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네.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2: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0: 예?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1: 아, 네네.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2: 죽으심으로
1: 죽으식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3: 아멘.
2: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0: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예.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0: 와,
2: 진짜.
0: 와, 이분은 정말
2: 진짜.
0: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예.
0: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2: 예. 예.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0: 예.
2: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2: 예. 예.
0: 자, 우리 4436번님.
1: 네.
0: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아,
2: 박수. 어이,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 진짜.
0: 혹시 그 왜요?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에 있나요?
1: 아니요. 부산. 영락교회라고.
0: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2: 아, 그럼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0: 한 달에 한
2: 예,
0: 번.
2: 예.
0: 그 한 번이 언제예요?
1: 날짜는 지정되어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2: 예. 예.
0: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2: 예 부산 영락교회
0: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1: 아 네네.
0: 그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1: 네.
0: 여기 계실 때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같습니다.
1: 네네.
2: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1: 와우.
2: 진짜. 와우. 와. 예. 이게 예. 막 떨려, 떨려.
1: 예. 예.
2: 와.
1: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잘.
0: 되고 있습니다.
1: 예? 무슨 색깔로 하고 계세요?
0: 아, 와인색으로.
3: 와인색.
2: 오, 갑자기! 진짜, 뭐,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3: 네.
2: 이분은 예. 아파야, 예, 예, 예.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예. 진짜 좋다.
1: 아, 그렇구나.
2: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 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주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2: 예. 와.
3: 와 이런 야. 일도 있군요.
2: 예,
3: 진짜.
2: 진짜.
1: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2: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기도.
1: 몰고 몰고 몰다가.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2: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예.
2: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야,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와, 것 같은데.
1: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2: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1: 예.
2: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1: 자,
2: 예.
1: 오늘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예, 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전으로 갑니다.
1: 자, 일반전으로.
2: 아, 봄이 왔습니다.
1: 네?
2: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1: 여보세요?
4: 네.
1: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1: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1: 지금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1: 용인.
2: 용인? 예.
1: 지금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1: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1: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1: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1: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2: 교회를.
1: 교회. 바로 끊으셨는데.
2: 예.
1: 다른 분인가?
2: 아니야 이분이
1: 착각하신 것 같은데
2: 착각하신 것 같아요.
1: 착각하신 것 같아요.
2: 예, 예, 예. 네.
1: 자 그러면 제가
2: 예.
1: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2: 예.
1: 다른 분에게
2: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 있네요.
1: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2: 예, 예.
3: 네.
2: 예.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는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1: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2: 예, 잠시
5: 교회. 잘못 누르셨습니다.
2: 다시요. 자, 예.
1: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2: 예. 네.
3: 목사님 이렇게
2: 예.
3: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저는요.
3: 긴장되고
2: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 그래 제가 전화 안 눌러요.
3: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2: 저 전화 못
3: 떨려가지고.
1: 자, 여보세요.
6: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호를 확인하신.
2: 이상하다.
1: 잠깐만요.
2: 예.
1: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2: 예.
1: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2: 예.
3: 네.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3: 되는 것 같아.
1: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3: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2: 예, 맞아.
1: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7: 예.
1: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7: 예.
1: 예.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7: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1: 예.
7: 잠깐, 산불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1: 예.
7: 못 나가고 있거든요.
1: 아. 산불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2: 그렇죠.
1: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7: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1: 예, 예.
7: 그 이제 산불감시원.
1: 하시느라고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7: 못 나가고 그냥.
1: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7: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1: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7: 예.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7: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1: 네네.
2: 예.

0: 네.
1: 장학은 아니고 예.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0: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와, 예. 저기 지금 봄이면
0: 예.
3: 네.
2: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3: 네.
2: 아,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도
3: 네.
2: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 이 상황은.
3: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예, 예.
3: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2: 예.
3: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2: 예.
0: 자 이번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2: 예.
0: 방학생 네. 5825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예, 예.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0: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4: 아, 네, 많이 들어요.
0: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4: 네.
2: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게잖아 받으시나.
0: 그러니까.
2: 아,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0: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2: 그렇지.
0: 당첨돼가지고 네.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4: 아 제가요?
0: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4: 아유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했어요.
0: 몇 년 지금 방학 몇 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4: 사실은 오래 쉬었다가
2: 예.
4: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2: 예.
4: 안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2: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열심히
0: 그러니까
2: 쉬고
0: 올 한해요? 올해? 2026년?
4: 상당히 많이 쉬다가
0: 아 올해 쉬다가
2: 올해
0: 몇 년?
4: 네네 몇 년요?
0: 예.
4: 아, 창피한데.
0: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2: 뭐, 우리 60년도 방학, 쉬니까.
0: 방학이 길면 길수록 저희는 뭐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4: 아, 네.
0: 예, 몇 년인데요?
4: 한 20년.
0: 20년?
2: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예. 기본입니다. 예, 그냥.
0: 그렇죠.
2: 예.
0: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가 50, 60년도 있기 때문에.
4: 아, 네.
2: 한 세대를 쉬셨네, 근데.
0: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2: 예.
0: 네.
2: 예.
0: 자, 20년. 20년이고. 네. 다녀보려고 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4: 다녀보다가
0: 다시
4: 쉬게 됐어요.
0: 아.
4: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2: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0: 전라도
4: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2: 아우 와
0: 대전이구나.
2: 좋아요.
0: 대전.
4: 네.
0: 오케이
4: 네.
0: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0: 예, 예.
4: 못 듣다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0: 예. 계속 듣고 계셨고
2: 왕의 청자시네.
0: 이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4: 네.
0: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하셨고.
4: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0: 잘하셨어요.
2: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0: 그러니까.
2: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0: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4: 아.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4: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2: 그럼요.
0: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2: 아 받으셔. 나중에 뭐, 꽃방울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0: 거의 뭐 이거 네.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4: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0: 어떤 거요?
2: 주얼리.
0: 알겠습니다.
2: 예.
4: 네.
2: 와.
0: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4: 방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해요.
0: 아, 뭐 예, 괜찮습니다. 통화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네. 좀 방학생이 있어요?
4: 네.
0: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4: 네, 같이 쉬고 있어요.
0: 같이
4: 지금.
0: 누구랑? 남편이랑?
4: 네.
0: 자녀들은요?
4: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0: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4: 네.
0: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네. 선물도 좀 챙겨드리려고.
2: 와우.
3: 와.
0: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4: 그러면 유산균.
2: 오케이. 유산균.
3: 유산균.
2: 네.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히 딱 맞네 그냥.
0: 자, 그러면 5825번님 예. 우리가 대전에서

0: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화 드렸어요.
0: 아, 잘하셨어요.
2: 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0: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서 하세요? 혹시 대전에?
1: 관저동이라고요.
0: 관저동.
2: 예. 일단 주소 보내주시면
0: 관저동.
2: 예. 그 근방에 있는
0: 그 근방에 있는 저희가 건강한 교회
2: 건강한
0: 한 두세 군데 저희 또 대전 극동 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2: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
2: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0: 그러니까 5825번님은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목소리예요.
2: 예, 맞아. 완전 권사님 타입이야.
0: 그러니까
2: 완전히
0: 포근한 목소리로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잘 그 교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2: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요.
0: 네.
2: 예.
0: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0: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꼭 가셔야 돼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2: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가셔야 돼. 그래요?
0: 네.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0: 그래서 일단은 혼자는 가셔야.
2: 그렇죠.
0: 그 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2: 또 20년, 40년 가버려 그냥요.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네?
1: 어디로 가요?
2: 교회를 그래서
0: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2: 그래서
0: 좀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감사.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3: 꼭 가셔야죠.
2: 예, 가셔야죠. 예, 안 가실 수 없어. 꼭 가셔야 돼.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또.
0: 우리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잠깐만요.
0: 한 분을 더 누구를 연결을 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 예.
0: 그렇죠?
2: 예, 맞아요.
0: 이분은 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2: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급집에.
0: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그냥 보내줘버려요. 그냥 열어봐.
0: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는 건지. 자, 일단은.
2: 일단 한번 또.
0: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641.
4: 고객님, 전화번호를 느낀.
0: 자, 오늘 전화기가. 일단은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0: 신호 가죠?
2: 아싸. 네.
0: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0: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네.
0: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5: 네.
0: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 거 맞아요?
5: 네네네.

0: 정답이 오늘 뭔가요?
1: 정답이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방학. 방학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1: 어중간하게 듣기는...
0: 아,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네. 제가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1: 네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1: 네, 2년 됐습니다.
0: 2년 됐어요.
2: 2년, 2년 됐어요. 예.
3: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1: 전라도 광주입니다.
3: 광주.
0: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3: 그니까. 아, 이분은 찬양하다가 예.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쉬신 것 같아요.
0: 가수하다가 지금 예, 예. 안 다니시나?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3: 그니까.
1: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1: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최근부터 듣기 시작.
0: 어떻게요? 누구 소개로?
1: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1: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1: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님.
3: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3: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3: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럼요.
0: 예.
3: 뭐.
0: 근데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1: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1: 예. 네.
3: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0: 따라서?
3: 기도하시죠.
0: 예.
3: 좋으신
0: 네.
3: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3: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3: 아멘.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네. 오늘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1: 네.
3: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3: 아, 그래도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3: 보니까.
0: 하시니까 예, 예.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3: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3: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3: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2: 네.
3: 예.
0: 방학한 장로님,
3: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됐어요.
2: 네.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3: 목사님.
0: 예.
3: 네.
0: 예.
3: 아...
0: 네, 뭐
2: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그럼요. 보면,
3: 그럼요. 네.
2: 잠시 방학.
0: 예.
2: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예.
3: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우리
3: 거죠.
0: 돌아온 탕자
3: 예.
0: 기다립니다.
3: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울 선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배재대학교에서 제10회 드리울 선교 찬양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32명의 피아니스트와 타악기 연주자, 소프라노 박금아와 바이올리스트 연지희를 초청해 진행되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드리울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지구촌 사랑교회가 5월 17일 주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성령 치유 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촌 사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 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유대인에 의한 죽음, 그런 의미만으로 바라보기를 원치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높은 의미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과 가이사의 대결 구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이사의 대결 구도. 그래서 가이사의 친구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러한 대결 구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서 전적으로 로마 황제를 의지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는 특별히 세상 권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이지요. 곧 부와 권력과 명예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이사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하면 가이사의 친구는 가이사가 보호해주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예수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든지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를 덧입으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처럼 가이사와 예수님의 대결 구도 안에서 보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에서 선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요한복음만의 시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요한복음만의 시각, 그것은 예수님과 가이사의 대결 구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요한복음만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통 이것을 공관복음이다 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비로소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를 합니다. 고난을 거치고 고난을 겪고 나서 마침내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아주 괴롭고도 슬픈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아주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 자체,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영광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은 고난 자체가 곧 영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슬픈 처참한 고통을 다는 그런 모습은 별로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요한복음

스스로 통제하시는 아주 위엄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인물로 있으면 고난과 죽음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당신의 죽음을 통제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협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 협박 때문에 결국 마음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마치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시는 것처럼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치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특징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런 장면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위에 명패가 달렸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패를 누가 달도록 하였냐면 빌라도가 달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명패를 빌라도가 달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빌라도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죠. 가이사를 대신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추대하고 선포하고 있냐면 왕이라고 추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명패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무슨 왕이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단호하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신 하나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추대되고 선포되도록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는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명패가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죠. 로마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통용되던 공용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당시의 공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명패가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위에 이 말씀도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한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음의 주관자이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영원히 떠나가시다 할 때 이 떠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내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 당신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예수님 죽음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고통당하는,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는, 죽음을 바라보는 요한복음만의 시각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시각은 뭐냐 하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이고 영광은 영광이지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죽음이 영광이고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고난은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계시자로서의 어떤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모습을 계시라는 말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본질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속성이 결국 점철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이 본질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통의 최고 절정의 순간에 최고 절정의 예수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슬프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사건이고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고난과 역경 또한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냥 역경이 아니고 그 고난이 곧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자매가 한 말이 오래도록 저에게 남아 있는데 그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 직장에 사무실에 회사에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를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가깝게 지내던 언니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언니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평소처럼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만일 자기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좌절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언니를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언니를 그렇게 단단하게 붙들어주는가 옆에서 보았더니만 바로 그 언니 안에 신앙의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거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자기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그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오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언니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이죠. 비록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든 믿음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언니의 고통은 결국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참 사이가 좋아서 혼자 찾아오지 않고 꼭 친구를 데리고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은 겹겹이 몰려올 때가 많은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막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일이 가정 안에 생기기도 하는 이런 겹겹이 고난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과 역경이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힘들지만 단 한

0: 순간 숨 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중심을 지켜내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면서 문제에 맞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보다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어떻게든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난 앞에서 그런 모습을 견지할 때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을 받는 중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인내하고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있었지만 오히려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곧 영광이 되는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855-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3화 하얀 백꽃 피던 날
2: 이게 뭐냐고 물었다
3: 제 이름입니다
2: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거 지금 누가 썼냐고 묻는 거지 않느냐
3: 죄송합니다 학당이 생겼다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
2: 에잇 아! 기어코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지
3: 배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 뭘 잘했다고 또
4: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납니다요 지금 속이 말고는 집안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인마님이 다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2: 내 이것들을 그냥 다

0: 아, 그냥. 안 따라오면 뭐하냐?
1: 아, 예, 갑니다, 어르신!
0: 그냥 오지 말고, 그 몽둥이! 몽둥이 들고 따라오느라.
1: 예? 몽둥이요?
2: 양반은 하인을 대동하고 기세 등등하게 학당을 찾아간다.
0: 어허, 어디 외국 계집이 글을 가르친다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응?
3: 도련님, 너무 소리치시면 지난번처럼 기침을 하셔가지고.
0: 그게 테스트!
3: 거 봐요.
0: 지금 다 내 체면이 구겨졌다. 이봐라,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뭘 잘했다고 현판까지 걸어놓고. 이런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
2: 그때 스크린턴 여사가 마당에서 나온다.
4: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소희한테 글자를 가르쳤다는 게 당신이요?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내 종한테 글을 가르쳐? 어?
4: 네, 제가 가르쳤습니다. 소희는 배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0: 뭐? 잘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해?
3: 그러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5: 봐라! 그쪽 사는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응? 여기서는 잘못하면 매맞는다.
4: 배우려 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오히려 못 배우게 막는 것이 더 잘못 아닙니까?
3: 도련님,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0: 이 녀석이 정말. 아니, 여자나 종놈이 글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빨래하고 밥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오? 그 시간에 바느질이나 더하면 얼마나 좋아. 너, 예? 너희 녀석, 너도 글 배우고 싶다느니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3: 아유, 저는 서책 근처만 가도 눈이 막 감겨요. 아이, 근데 이름 석자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
0: 너야, 이놈, 그냥 차유. 아이고, 내 이놈, 이놈들을 그냥 오늘 그냥.
2: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문을 연다.
6: 스캔턴 여사님,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2: 신난 얼굴로 들어오던 언더우드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양반과 눈이 마주친다.
6: 무슨 일이십니까?
0: 아, 참. 네, 여기 아주 서양 놈들 소굴이구만.
1: 도련님, 일단 참으셔요. 아, 저 양반도 키도 크고 힘도 세겠는데.
0: 뭔가? 아이, 조용히 하라고?
4: 목사님, 기쁜 소식이라니요?
6: 저도 지금 막 듣고 오는 길이에요. 고중폐하께서 이 학당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4: 학당에 이름을요?
6: 네, 고종폐하께서 학당 설립 취지를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문 밖을 바라보시더니 눈시울까지 붉히셨대요. 그리고 하얀 배꽃 보면서 이화 학당이 어떻겠냐고, 조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저 배꽃처럼 하얗고 순결하게 피어나길 바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4: 이화 학당, 참 아름다운 뜻이네요.
3: 이거 고종폐하가 허락하신 일이면 도련님이 잘못하신 거란 말이 되는데, 이거.
0: 이놈, 조용히 하네.
6: 조만간 현판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하셨답니다.
4: 목사님,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분은 소희의 주인 어른이세요.
6: 아, 그렇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2: 악수를 위해 내민 언더우드의 손을 양반은 얼떨결에 잡는다.
6: 소희가 엄청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친다면서요?
0: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 그 녀석이 그런 면이 있었나요?
1: 아, 그런 면 많았죠. 뭐 툭하면 진짜요? 하면서 따지는 거 모르셨어요?
0: 뭐?
1: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0: 그럼 우리 소희가 고종폐하께서 원하신 그
1: 이화학당.
0: 그래, 그 이화학당. 그래. 그럼 우리 소희 잘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도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 또 어느 잡에서 뭘 따졌었냐?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가자. 어? 얼른 따라오나?
1: 예.
2: 황급히 나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스크랜턴 여사와 언더우드 목사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6: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0: 확실하네요.
1: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숨가쁘게 뛰어와 스크랜턴 여사의 품에 안기는 소희.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먼저 툭 튀어나온다.
1: 저...
3: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려는 모양이야.
1: 다시는 못 오는 줄 알았어.
3: 소희야, 나도 다시 소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2: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 창밖에는 하얀 벚꽃이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1: 글자를 배우면서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가 생긴 건지. 예전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3: 그게 시작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는 것.
1: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절 몸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

0: 스크랜튼 여사는 유아학당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손을 모아 기도한다.
1: 주님,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 일에 쓰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이를 먹고 홀몸이 되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네요. 다시 살아나는 조선의 딸을 통해 저 또한 다시 살아남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빛이 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조선의 딸들이 걷는 어둠 속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0: 조용한 발소리가 들린다. 문이 삐그덕 열리고 중년의 남성과 앳된 여인이 들어온다.
2: 여기가 여자들을 가르치는 학당입니까?
1: 네.
2: 여기는 제 안사람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글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은데.
1: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그녀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매일 새벽 학당의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첩이었고 몸종이었고 양반가의 자녀인 여성들은 이곳에서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수업을 받았다. 글자를 배우면 안 된다는 세상의 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입과 귀와 눈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조선의 딸을 위해 교실을 지킨 스크랜튼 여사. 그녀가 켠 등불은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내린 이화학당이 되었고 그 이화의 빛은 수천의 딸들에게로 이어졌다. 백꽃처럼 순결한 이들이 말씀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FBS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3화 하얀 백꽃 피던 날 출연 유춘희, 이은영, 최웅, 이망권,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내 상황과 환경이 감당 못할 크기로 다가올 때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도움을 찾으러 마음이 흩어지기보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만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니까요. 우리를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놓칠 때 삶이 흔들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불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쭐하기도 자만하기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길, 김소월 시의 김규환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형진미가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의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발전해온 한국 가곡을 통해 오늘도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월의 시 가는 길은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임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으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어디론가 떠나야 하나 봅니다. 어디론가 떠나면 어떤 존재와는 필연적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강물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잠시도 멈춰서는 법이 없지요. 이런 강물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강물처럼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불행이 없기를 소망하고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형편이 달라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영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디고 더딘 상황에서도 흔들리는데요. 그럴 때 우린 잠잠히 더욱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무리 지면 피천득 시의 김순애의 곡이었고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옛동산에 올라 이은상 시의 홍남파 곡으로 테너 박세원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가 클 줄 믿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밤에 송문헌 씨의 이수인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이미경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진달래꽃, 김소월 씨의 김동진 곡으로 오늘은 바리톤 최연수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 묵상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면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행적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붙들면 어떨까요? 세상과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잠잠할 수 있는 은혜도, 소망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꿈의 날개, 김효근 곡으로 소프라노 최정원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 세 번째 시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사회학자가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랑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서 가가지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참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기원이요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씀 이것은 이유, 그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당연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예컨대 닭이 꼬끼오하고 울어야지 멍멍하고 울으면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마크, 제자의 표시는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현저하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이만큼 잘 믿는다, 내 신앙은 훌륭하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사랑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요. 사랑은 말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일을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듭 말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사랑의 표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안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표현을 해내야 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듣는 사람의 전 인격에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 보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합니다는 이 말은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리했어요. 심리학자 로렌스 코헨은 애정 표현을 자주 받는 사람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인 애정 표현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4%나 높았다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해도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내외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사랑의 말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고 심지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들은 그룹이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들은 그룹보다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함께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관계 회복과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했어요. 미국 가족연구소에 따르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주고받는 부부는 그렇지 않는 부부보다 이혼율이 40%가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76%가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한번 좀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반응이 뻔합니다. 당신 뭘 잘못 먹었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생소해서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0: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해요.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군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혹시 미뤄두고 있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래 연락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말 하나하나가 기회와 닿고 그냥 허투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변명을 대는 것을 찾아냈어요. 첫째는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앞서 강조했지만은 사랑은 말로 안 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문 중에 제일 혹독한 고문이 뭔지 알아요? 말 안 하고 지내는 거.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같이 생활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두 번째 변명은 그놈의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또 여기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말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삶이 팍팍한 이유가 사랑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수록 더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가족간에 사랑합니다. 말해줄 때 그 공간이 살맛나고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빨리 알아차려서 아 내가 정말 삶이 팍팍하고 각박하다면은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보세요.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변명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대수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이 가진 위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꼭 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울림, 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파장이 우리의 전 인격에 얼마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 그리고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 때 사람이 치유 효과가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 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사랑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지금 아예 입에 딱 달고 가셔야 돼. 자, 사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앉아 계신 대로 전후좌우로 내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 몸이 막 치유가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막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유익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1: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져 있어요. 말과 행함으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 이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 전제예요. 이 말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까지 하면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주심으로. 누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매주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나르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믿으라고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따뜻한 식사와 친절한 말, 그리고 미소 띈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주었어요.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싫었지만 당신을 보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은 손이 가야 돼요.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야 돼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더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지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경청하기가 있어요. 경청하는 것.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도움 실천하기가 있어요. 설거지를 대신해 주거나 자녀의 숙제를 함께 봐주는 것, 또 피곤한 고단한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는 것, 이거 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함께 시간 보내기도 있어요. 가족과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눈을 맞추면서 안아주기. 가족 간의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물씬물씬 피어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기가 있어요. 기도해 주기.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로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할걸요? 그래서 자꾸 나 아닌,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면 그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 없는 섬김이 있어요. 예배 후에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거나 머물렀던 장소를 정돈하고 말이죠. 켜져 있는 불도 다 끌 줄도 알고 청소를 도와주는 등등 이런 일들은 사실은 큰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격려 쪽지나 문자를 보내기.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내가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0: 받으면 바로 그냥 귀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심방과 병문안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끼지 않는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누군가 대전중부교회를 기억해낼 때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넘쳐 흘러 이렇게 소문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공사2 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공사2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뺐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맙고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딸,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딸. 어머니의 눈에 비친 딸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과 꼭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 오프닝 편지는 노년의 어머니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참 담백하면서도 깊었죠.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또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받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곁에 있어주고 말을 건네고 그렇게 힘을 쏟아내기만 한 그런 하루를 보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정작 나는 오래 채워지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애썼는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나 스스로도 잊고 지나칠지라도,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녁만큼은요, 주기만 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딸에게 써보낸 그 편지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의 자녀야, 고맙고 사랑해 라고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날.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등등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 저녁도 기다릴게요. 행저술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와 주세요.

0: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6시 땡 하자마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쭉 스크롤을 내려볼까요? 7876번님 반갑습니다. 여수에서 대전극동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9673번님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퇴근길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9673번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 9673번님 오늘 저녁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님과의 지난 데이트 시간을 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주 안에서 충분한 쉼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4195번님 샬롬 청대남입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는 중인데 아침에 듣던 목소리가 들리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청대남, 이거 청주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예전 애청자분이시군요. 4195번님 반갑습니다. 몸이 뭐 때문에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감기 유행하던데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 4195번님도 또 감기 걸리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저녁 푹 쉬시고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아시죠? 4195번님. 축복합니다. 1440번님. 지긋하신 목소리, 어머니의 편지가 마음을 뭉클하게 하면서 살아계셨다면 비슷한 연배였을 엄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천국에서 내려보고 계실 엄마가 그리워지는 저녁이네요. 그러하더라도 행복한 저녁이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합니다. 기도문도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편지는 또 어머니가 또 딸에게 쓰는 애정어린 편지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 딸을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였는데 아마 우리 1440번님처럼 편지 속에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또 마음이 뭉클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라도 행복한 저녁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1440번님의 이 고백 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8236번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침 시간에 글도 자주 보내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글은 처음 보내네요. 수요 예배 가려고 저녁 식사 중에 잠시 인사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8236번님 저녁 시간에도 자주 뵈면 좋겠네요. 8406번님 안녕하세요. 행저질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송입니다 라고 오늘도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23번님 아산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녁은 어떤 메뉴인가요? 523번님 저는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 여러분들의 저녁 메뉴가 궁금합니다. 저도 힌트 좀 얻게요. 자, 0979번님 다시 듣기 되나요? 극동방송이요.

하셨는데 설교는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방송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 설교들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3914번님, 퇴근길이다 보니 매일같이 행저질라와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나름 퇴근을 서둘러 봤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즐거운 퇴근길 나섭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날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3914번님. 자, 그리고 2396번님 기도문 신청해 주셨고 3751번님은 오늘 새싹 달고 오셨는데 대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녁 차려놓고 남편 기다리는데 남편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꼭 읽어주세요. 크롱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깨가 쏟아지는 문자네요. 신혼부부이신 것 같은데. 그쵸? 3751번님. 아,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니까요. 사랑이 넘치네요. 남편분의 애칭이 아마 크롱인 것 같아요. 공룡상이신가? 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시고 행복한 저녁 부부가 보내시면 좋겠네요. 5270번님도 새싹 달고 오셔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3932번님, 며칠째 감기로 앓아 누워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오를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요즘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감기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3932번님 얼른 나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6882번님 어제 오늘 다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과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저녁 기도문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맞아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게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6882번님, 우리 기도의 용사분이신 것 같아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3003번님, 아이와 함께 퇴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엄마 사연 소개된 행저질라를 기억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이와 가정예배 같이 자라도록 할게요 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사연을 보니까 어제 저녁 기도문,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문 책 소개가 있었죠. 아마도 당첨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예배 잘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3003번님. 523번님, 오늘 저녁이 갈비살 묵은지 김치찜이라고요.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인데요. 밥을 몇 공기 드실 예정이신지 막 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23번님 맛있게 드시고요. 2753번님 기도문 받아갑니다. 감사해요 최PD님 하셨고, 3751번님 아까 그 크롱 아내분, 애기 있는 부부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역시 저의 편견이었네요. 축복합니다. 5693번님 퇴근하고 세차하러 가는 중이라고요. 기도문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693번님. 1975번님 일찍 수요예배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1시간 30분 먼저 집을 나섭니다. 은혜 넘치는 수요예배 기대하면서 도착해서 행저질라 들으면서 차에 앉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1시간 30분이나 먼저. 이야, 멋지신데요. 1975번님 배워야겠습니다. 수요예배 먼저 가셔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 멋지고 성숙한 신앙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7254번님, 유성에서 동구로 출퇴근하는 애청자입니다. 1시간 동안 방송 들으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퇴근한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7254번님, 유성에서 동구면 야, 꽤 거리가 있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행저질라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함께한답니다 하신 9673번님도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의 사연

분들도 차근차근 오늘 방송 속에서 같이 나누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저질라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고수예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시죠.

0: 행저질라 고수의 창고.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죠.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들 경험해보시죠. 오늘 고수분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엔진 심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요 선생님, 우리가 심방이 파르르 떨리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어서 문제인 질환이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이라면 심장 보통 1분에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자가 1분에 50번 미만, 심지어 40번 미만으로 뚝 떨어져서 비정상적으로 아주 천천히 뛰는 상태를 서맥, 우리가 서행, 그럼 느리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느림맥, 서맥이라고 부릅니다.
0: 아, 우리가 운전할 때 서행한다 할 때 그 네. 서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 천천히 뛰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스스로 눈치챌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1: 심장은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뿜어주는 펌프로 알고 계시죠, 그죠?
0: 네.
1: 펌프질이 느려지면 가장 먼저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또는 평소에 매우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길을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엔진이 제대로 펌핑을 못하니까 네. 자동차로 따지면 제대로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차가 가다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숨이 차고 또 만성적인 피로감 그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아찔하다 싶은데 네네. 근데 선생님, 이게 멀쩡하게 잘 뛰던 심장인데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1: 이걸 이제 아시려면 우리 심장이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장 안에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발전소 그리고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맥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장 안의 발전소 자체가 낡고 고장이 나서 전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원래 전기를 따박따박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네.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네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자체가 수명을 다했거나 아니면 망가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0: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 두 번째는 발전소에서 전기는 쨍쨍하게 잘 만드는데 그 전기가 심장 아래쪽으로 전달해주는 송전탑, 즉 전선이 중간에 뚝 끊어지거나 막혀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잘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가 통과하지 못해서, 즉 전선이 끊어져서 심장이 뛰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방실 차단, 심방과 심실이 전기적으로 끊어졌다. 그래서 방실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전소 고장이든 또는 전선이 끊어졌든 결국 심장 근육에 전기가 닿지 않으니까 심장이 제속도로 뛰지 못하게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그 뭐 방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발전소 송전탑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장난 발전소 또 끊어진 전선 약을 먹으면 다시 고쳐집니까?
1: 아, 네. 그럼 정말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노화나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망가진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예비 발전기를 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공심장 박동기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심장이 스스로 뛰지 못할 때

0: 기계가 대신 전기 자극을 줘서 정상적인 박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생명 장치죠.
1: 아주 고맙긴 한데 네. 이 기계를 몸 안에 넣는다고 하니까 네. 사실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0: 그렇죠.
1: 네. 수술 자국도 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쇄골 왼쪽 쇄골 아래쪽 이제 네. 주로 왼쪽인데 오른쪽에도 합니다. 그래서 쇄골 아래쪽 피부를 약 한 5에서 6cm 정도 절개해서 배터리가 되는 거를 넣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나가는 쇄골 하 정맥, 쇄골 밑에 있는 정맥으로 긴 전극선을 심장까지 쭉 넣어서 연결해야 했습니다. 흉터도 남고 뭐 아주 드물지만 뭐 전선이 끊어지거나 또는 감염이 생기는 불편함도 있었죠. 요즘은 이제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무전극선 심박동기라는 놀라운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1: 무전극선 심박동기.
0: 예, 예.
1: 무전극선이면 전선이 없다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아. 가슴을 이렇게 절개할 필요도 없고 전선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먹게 되는 캡슐형 비타민 알약?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아주 작게 생긴 심박동기를 허벅지 혈관통에서 심장 안쪽에 쏙 밀어넣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흉터도 없고 회복도 빨라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네. 발전이 되면 많은 분들에게 시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1: 저는 사실 그 기계를 몸 안에 넣는다고 하니까 적어도 무전기 정도의 크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알약만한 발전소라고 하니까
0: 그렇죠.
1: 아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전도계 조율인가 그런 최신 치료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0: 예전 심박동기들은 이제 심장 근육 한쪽 구석에 그냥 억지로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곳이 그곳뿐이어서 그래서 억지로 전기를 흘려보내다가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심장이 수축하는 모양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심박동기 즉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전선을 밑에다가 넣으니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네.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도입된 이 전도계 조율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안에 원래부터 전기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자연 고속도로 그게 이제 전도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게. 근데 그 고속도로망을 정확히 뭐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위라도 이렇게 그 타겟팅을 해서 그 부분에 심박동기 전극선을 연결해 주면 그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내 원래 심장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망가진 길 대신에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자연 고속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군요. 참 이 의학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우리 심장의 정교한 전기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위대한 작곡가들의 명곡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을 작곡하셨는지 아주 경외감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노화로 인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내 삶의 템포가 섬액처럼 한없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이 고장난 심장에 새로운 발전소를 연결해 원래의 리듬을 되찾아 주듯이 우리 영혼이 지치고 쓰러질 때도 이 생명의 참된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연결한다면 아마 그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벅찬 생명의 박동을 느끼시면서 힘차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 오늘은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발전소 또 연결돼서 잃어버린 생명의 리듬을 되찾자는 말씀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오늘 귀한 의학 정보 은혜로운 나눔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주님, 이전과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느끼며 고장나기 시작한 구석구석을 바라봅니다. 혹여 더 큰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인내는 점점 힘들어지고 배려와 사랑이 줄어드는 저의 모습을 보며 자책과 실망감이 커져만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저의 영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신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소서. 저의 영혼과 육신,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오늘 5월 13일 수요일자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낭독해드렸어요. 오늘 저녁기도문은 조금 특별하죠. 이전과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느끼며 고장나기 시작한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질병 앞에 또 육신의 아픔 앞에 무너져버린 나의 마음들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예전 같지 않고 인내는 점점 힘들어지고 배려와 사랑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과 실망감이 커져만 갔던 지난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이제는 반석이신 주님께서 굳건하게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주시길 소망하는 이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바로 뭐 침대에서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457번님 저녁 기도문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315번님도 오늘도 행저질라와 함께 은혜롭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440번님은 오늘 기도문이 사무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4420번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셨다고요? 와, 이로써 저희 가정은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 가정이 됐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4420번님,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5687번님, 샬롬, 행저질라와 함께하는 모든 행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5687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5329번님은 퇴근하면서 꽃을 찍었다고 하시면서 예쁘죠 피디님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정말 예쁩니다. 요즘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를 간지럽히죠.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 멋집니다. 사진 선물 감사해요. 5329번님. 4707번님 새싹 달고 처음 찾아오셨네요. 목소리가 너무 포근합니다. 새내기 성도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자주 보고 싶어요. 4707번님. 1079번님 수요예배 가기 전에 아이들 밥 차려주고 신랑하고 저는 차에서 누룽지와 만두를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예배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아,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고 부부는 누룽지와 만두를 먹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찬일 것 같습니다. 1079번님 힘을 얻으시고 또 예배 잘 들으시고요. 축복합니다. 1872번님 홀로 교회 차량 봉사하는 청주 좋은감리교회 이상호 집사님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목회자분들 혹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축복하고 싶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 1404번님, 저녁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대전 유성구 달리는 선교사예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404번님. 1234번님, 오늘은 아침부터 수요 기도 모임 등 분주했는데 행저질라 드리면서 저녁 준비하니까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고즈넉한 저녁 기도문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234번님.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두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또 주님과 진한 데이트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0712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일하다가 석양에 비추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문 받아보고 싶어 문자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0712번님. 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7240번님,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회사에서 저녁 먹고 수요예배 가는 중입니다. 기도문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일하면서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많은 직장인 크리스천 분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방송 마무리하고 바로 교회로 가려고요. 자, 2039번님, 어제 방송에서 소개됐던 기도문 책 제목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책은요,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라는 책입니다.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였어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고요. 그대로 생각나는 사람에게 공유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문 올려드리고 온 방으로 이렇게 흩어져도 좋겠습니다. 7135번님, 언제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잘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링크로 전해드리지만 7시까지만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꼭 챙기셔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363번님, 더 열심히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 고백들 그리고 그 결심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을 거예요. 행저절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나누고 또 인사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느라 정작 본인은 위로받을 틈이 없었던 분들, 이 방송이 작은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귀한 종이라고 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야기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가정관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영원한 본향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고 거기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파괴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갈등을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슬픔, 고통이 다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그 부모와 관계 없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마저도 다 파괴돼 버리는 그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병든 가정이 되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이란 여기 사나운 때가 온다. 짐승 같은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제일 친근하고 가까워야 될 부모와의 관계가 거역하면서 멀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화목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가?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에덴은 기쁨, 충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충만한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평화로운 동산이에요. 완전한 만족한 동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었을 때 거기는 완전한 천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왜 여기서 하나님 종로로 타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에덴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쫓겨날 거야. 고통 가운데 나와 관계없이 정말 고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저주는 뭐냐면 내가 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평화롭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얘들아 저거 먹지 마. 저거만 안 먹으면 너희들을 내가 너에게 주려는 모든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의 하나님 종노릇해. 야 선악과도 못 먹게 만들었어? 저거 먹어. 그럼 너희는 진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니네들이 주인이 아닌 거야. 종인 거야. 이렇게 유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 진짜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계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질시하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주인에서 몰아내는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됨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에덴이 돼요. 머지않아 에덴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상처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했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면 예, 아니면 너 이 길 걸어가,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뭐 당장 뭐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게 복된 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점점 잘 돼요. 점점 평화로워요. 점점 하나 돼요. 점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생은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헛된 고생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파괴되었다. 그 지금도 가정이 파괴된 건 뭐냐면 회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모셔서 이제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저기 제쳐놓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두 번째로 섬길게요. 근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우상 숭배, 그걸 교만, 그걸 강팍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주인 바꾼 거, 그게 죄다. 여기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은 안 일어나요. 자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고 에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파괴된 가정들, 뭐 파괴된 가정이 어디 한둘입니까?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고생스럽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가다 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럼 돈이 점점 더 모아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겉봐라, 노력하니까 내가 잘 살지. 노력하니까 쟤네들 노력 안 해서 저렇게 살고 난 노력해서 잘 사는 거야. 난 그렇게 노력할 거야. 그거 보세요.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복으로 인쳐주셔야 도장 찍어주셔야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그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7년에 한 번씩 1년씩 쉬라고 했거든요. 과수원에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포도들이 막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저거 아까운데 저거 아까워 죽겠어 저거 내가 거두어서 농사 지었으면 저걸 가지고 팔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저러지?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안식년을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은 바치는데 7년째 되면 내버려 두겠지? 그럼 우리가 저거 먹고 좀 살 수 있을 거야 기대는데 안 돼! 안식년이 되는 안 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안 돼. 우린 안식년 안 지키고 이거 농사 지어서 팔아서 우리 더 잘 살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 490년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버려요. 그리고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복 한꺼번에 뺏어가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신 복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은 헛되다. 나중에 전도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일생 동안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 사, 화, 복, 흥, 망, 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아, 일생 살면서 이 믿음이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걸 믿지를 못해요. 내 손에 자꾸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전 밀어내요. 참 그냥 저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아, 그 길 가보면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파괴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잘 먹고 잘 산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먼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봤어요. 강조구나,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 차라리 공경이 먼저 나오고 순종이 나오중에 나와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부모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순종해야지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1등, 하나님 2등.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나 너를 위해 사는 소리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 번째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 지금은 공부, 아, 지금 네가 공부할 때야. 지금 네가 있지. 예배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부터 들어가야 되고 취업하고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고 그때 네가 신앙생활해. 교회도 말이다, 있어야 인정받는단다. 먹고 살고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섬겨도 돼. 이건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두 번째야,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네가 먼저 너를 챙겨,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걸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해. 그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뭐 듣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이 없어. 참 하는 건 형편이 없어. 맨날 세상 거 바라보고 먹고 사는 거 우선이고 아유 우리 부모님 아주 질색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경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공경해라. 왜냐하면 부모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완벽한 부모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약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게 탁월하고 모든 거 잘하고 그래서 정말 오 존경받을 만한 부모다.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시니까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이 단어가 원래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귀히 여겨라. 그래서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냐면 처음에 그분 앞에서 말과 태도에 있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윗사람 대할 때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생머리 앞에 일어나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죠.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 대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해서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부모 약점이 있어요. 그럼 막 우리 부모는 이랬어 저랬어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점도 덮어주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귀히 여겨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화내지 말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와 반항심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죠. 또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마침내 반항심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인격자예요. 아이들이 어려도요 인격자예요. 다섯 살 이후부터는 사람이 기억한대잖아요. 다섯 살 이전에는 기억 못해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섯 살 이후부터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아,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남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혹시 분노하겠으면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자녀들에게요. 미안하다는 말 하셔야 돼요. 언제 분노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억압과 통제로 아이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부모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돈 벌잖아요. 아이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저 부모가 나 쫓아내면 난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더무가하지 마세요. 자유를 좀 주세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말도 들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부모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데는 알았어. 더무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탕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탕자가 재산 주세요. 나 사업 좀 한번 해볼게요. 그거 뭐 100%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줘요. 재산을 안 줘. 그리고 재산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가 기다려요. 조마조마하게.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근데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인정해 줘야 돼요.

0: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라요. 실수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업료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게 쌓이지 않도록 타인을 딱 안 되면 알았다, 자유를 주마, 꼭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자꾸 쟤는 어떤데 너는 이러냐, 저는 잘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비교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가 귀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등하니까 가치 있고 꼴찌하니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귀하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존재를 인정. 세 번째는 성취를 더 강조하면 안 돼요. 성취.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만들었다. 어떤 것을 내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냥 사람 노릇하면 돼요. 사람 노릇해. 니네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집도 사고 크게. 여러분 그냥 사람 노릇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에게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준 자리에서 은사만큼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니네들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아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다. 그 이대로만 살아줘. 그냥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기 뭐냐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한 겁니다. 교훈이란 건 뭐냐면 파이데이야. 자녀 만들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꾸 뒤에서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 과정, 이게 교훈이고요. 훈계라는 것은 말과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 심어주지 못하면 자기 노력,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살겠는데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이들에게 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잘 키웠다. 사람들이 오 성공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만 살기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을 알았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됐다 됐다. 더 이상 내가 타치할 게 없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 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국에 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그 절망의 삼중고를 이기고 대래 세상의 빛과 희망과 용기를 주던 위인이 됐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요. 헬렌 켈러는 피눈물 어린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저없는 대답은 오늘을 있게 한 사랑의 빚에 대한 감사이자 강조였는데요. 제 스승인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앤 선생님은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앤은 세상에 버림받고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노 간호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앤은 하나님과 그 노 간호사에게 진 사랑의 빚으로 헬렌 켈러를 만나 그를 빛으로 인도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라넬 해리스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 Unbelievable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크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준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오늘은 니콜 로드먼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BJ 토머스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Home Where I Bel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패션 시리즈 음반 Sacred Revolution 중에서 새롭게 편곡한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테그레이티 뮤직의 연주 음반 가운데 제이 데니얼 스미스의 편곡과 연주로 내주 대신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패션 시리즈 음반 중에서 새롭게 편곡한 나의 생명들이니 Take My Life, 그리고 이어서 인테리티 뮤직의 연주음반 가운데 제이 데니얼 스미스의 편곡과 연주로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제이시 벨라스케즈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Trust in the Love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가정에서부터 참된 연합을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례의 예수나를 오라 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사랑 메리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 때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멘. 사람은 늘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계획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며 불안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음을 계산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자주 더 많이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날들이 있고 전혀 다른 길 앞에 서게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내 시야보다 더 넓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내 주여 뜻대로와 아이자야 61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아인 트리오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연주 찬양으로 이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마다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균형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밤에 계획의 성공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밤에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어떻게 하루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묵상을 하면서 이 하루 보내셨는지 문자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전해드릴게요. 찬양 세 곡 이어서 듣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송지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조준모의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그리고 다마리스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영어 찬양으로 세 곡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잠언은 역설을 통해 진리를 말합니다. 가장 권력 있는 자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봇물처럼 인도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권력과 구조 앞에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방향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 마음의 진짜 동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박진희의 아버지 품으로, 김상진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4933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측 불가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 신청해요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그렇죠. 우리는 한치 앞도 미리 볼 수 없고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정직하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하루를 살길 바라는 4933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 하늘 편지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밤에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리고 4933번님의 신청곡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는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말과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고 있단다. 왜냐하면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아,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너의 마음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단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를 붙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너의 마음을 나로 가득 채우거라. 불평 대신 감사를, 낙심 대신 소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거라. 나의 사랑아, 오늘 너의 행실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성품이 밝히 드러나면 좋겠구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근원이 되는 나를 붙들고 너의 삶 속에서 나를 흘려 보내거라. 사랑한다. 너의 삶을 통해

4933번님의 신청곡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 하루도와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니아 메릴과 알리샤 메릴이 함께 부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아홉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심플리포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어린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빵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1,000원이라고 대답했고요.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네고 빵은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아주머니는 노신사를 불렀지만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튿날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빵값이 올랐거든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송축하라, 이 길 쓰게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Kennelly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스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것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루의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량 학생들을 위한 돈 낭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린 선생님은 소중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사주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

이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에린 구루엘 선생님이세요. 사비를 털어서 좋은 명강사도 모셔주고 여행도 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로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쪽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해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팅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연화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민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절 한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에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이,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4: 그러네요.
0: 자, 그러면 우리 남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5: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0: 생각을 썼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1: 돌려 말하고.
0: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장점이네.
0: 완전.
2: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1: 네.
2: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빨리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1: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니까.
2: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0: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3: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3: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3: 많이 했습니다.
2: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이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지금. 네.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2: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2: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0: 없죠.
2: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1: 예.
2: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0: 맞아요.
2: 쉽지 않은 경우가 네, 있는데
0: 네.
2: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사랑을 나눌 줄 알고
2: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0: 맞아요.
2: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맞아요.
2: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네.
2: 맞습니다.
0: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1: 네.
0: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1: 맞아요.
0: 굉장히
1: 맞아.
0: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1: 네.
0: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2: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1: 그렇죠. 주어졌으니까.
2: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더

0: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치.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1: 그럼요. 네.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1: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1: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1: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2: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1: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2: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1: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1: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아,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교시 그,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에 반동이 되는 거.
2: 반동이 되는 거.
3: 이것도 써야 되고.
1: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1: 네.
2: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0: 맞아요.
2: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1: 맞아요.
2: 그리고 진짜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0: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1: 네.
2: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0: 철수
1: 사랑입니다.
4: 찬송이
1: 보라였습니다.
2: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밥솥 사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소하고 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의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의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네.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에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구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데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

0: 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하면 좋지요, 우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기 반에서 밑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사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을 날을 구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다윗성에 홀로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 가늠하였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 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달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따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론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 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0: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첫째, 나만 생각하는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해요. 아브넬과 요압 두 장수가 기브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한마디 제안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해요.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고 맞장구 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나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공명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자리는 결코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의 거룩보다 나의 승리만을 우선시할 때 내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공명심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용서한 것이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둘째, 때를 아는 십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맹렬해지자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등장해요.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해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체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아사헬은 그 빠른 발만 믿고 오직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의 열심은 언뜻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만용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게다가 아브넬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사헬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넬과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처럼 분별 없는 열심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 훈련을 함께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쓰는 속된 말로 낄기 빠빠라고 하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나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용이 됩니다. 내 은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 판단과 열정만을 앞세우며 달려가나요? 물러설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속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여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들노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네를 쫓은 아사헬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지요. 전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헬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고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전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와요.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헬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제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기도해요. 혼자서는 욕심과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묵상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두 번이나 만류하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형 요압과 원한 관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찔러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전위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앞세워 달려나가면 창 뒤끝에 찔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든 칼로 상대를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아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열심과 오기를 앞세우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와 명예

0: 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내 죄를 도려내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온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나 그랬잖아요. 지고 싶을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0: 이뤄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을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에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 태초부터 있었어.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드는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출석이 답입니다. 어디를 가든 출석은 중요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에서 출석 미달이면 시험을 100점 맞아도 F학점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사원이 승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 예배의 자리에 몸을 두는 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불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기도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임재는 공간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지

0: 아니면 아무도 좋은 대화 주제가 있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을 이깁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는 그의 피난처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소란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닙니다. 머무는 사람이 서는 곳입니다. 능력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절반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있습니까? 세상의 일정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는 결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성실함이 언젠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 당신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앉은 자리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내 앉는 자리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362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함께 불러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올바른 삶의 태도와 성경적 원리가 기반이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네온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신지요? 담장마다 5월의 장미들이 앞다투어 향기를 자랑하고 크고 작은 색색의 모양들을 뽐내고 있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동네에는 꽃잔치가, 우리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니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이 한날도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도의 기쁨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자의 편에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0: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부터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내 말과 또 수사학 또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비밀 구원 영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곧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구원 경륜을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인 또 구원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 또 예수를 드러내는 영, 이런 의미가 예수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영이라는 건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하고 깊은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깊은 속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죠? 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또한 아시나니.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중요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죠. 자, 여기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 이 세상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유행을 따라 열심히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자, 여기 다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깨닫게 하고 드러내 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계시라고 합니다. 보인다. reveal. 이걸 이제 명사형의 revelation이죠. 이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그 여기 영어 성경에도 reve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온 게 revelation. 계시죠. 계시.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계시의 뜻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12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조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의 역사, 조명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명인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영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이것을 말한다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0: 기상 미션 좌충우돌 선교일지 섬마을 목사님.
1: 섬마을의 이른 아침 이 목사는 오늘 육지에 노회회의가 있어 첫 배를 탈 채비를 하고 있다. 가방을 챙겨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부녀회장이 이 목사를 보고 반갑게 달려온다.
2: 잠깐만요. 그거 딱 서 보이소.
3: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 저 오늘 첫 배 타야 회의 시간 맞출 수 있는데.
2: 알지 알지. 오늘 목사님 육지 나가시잖아요. 예. 그래가만 제가 가시는 길에 몇 개만 좀 부탁할라고. 예. 괜찮지? 예.
3: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 옆에 이 커다란 가방은 또 뭐예요?
2: 먹이는 예. 우리 목사님 배달 심부름 하시다가 또 혹시만 어디다가 흘리풀까 싶어갖고 내가 요래 야무지게 넣을 전용 가방까지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3: 아이고, 아이고 자매님도 참. 아이 가방이 이렇게 커서야 뭐. 아이 누가 보면 제가 오늘 육지 장날에 물건 떼러 가는 보따리 장수인 줄 알겠어요. 아이고 설마 이 가방 다 채워오라는 건 아니죠?
2: 이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탁이 막 태산이라 사실로다가 막 이 가방도 좀 부족할까봐 걱정입니다.
3: 아이 그러면 그 태산 같은 부탁이 뭔지 쪽지 한번 줘보세요.
2: 네, 네, 보이소 보이소. 예. 자 일단 박할매는요 무릎약 두 달치. 증시할배는 그 혈압약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김영감님은 파스를 좀 사야 되고요. 예. 그런데 목사님 그 박할매 무릎약은요 딱 그 배에서 딱 내리가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있는 그 실로암약국에서 꼭 사야 되고요. 예. 그 증시할배 혈압약은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데스다 약국이 있어요. 예. 그 꼭 거기서 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는 기라예. 아 맞다. 그 김영감님 파스는 꼭

0: 그 포장지에 별그름이 4개가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예. 저번에 막 실수로 3개짜리를 샀다가 막 하나짜리 효과를 못 봤다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1: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적어놔야겠어요.
0: 예.
1: 실로암 약국, 베데스다 약국, 절대
0: 4개. 예.
1: 아, 자, 됐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0: 아이고
1: 배 놓치겠어요.
0: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할매 그 돋보기에 코 걸치는 데가 막 블라지 같고 상추랑 잡초도 지금 구분을 못 하신다니까 네. 막 큰 길에서 극동 안경원은 있는데요. 거기가 어르신 돋보기를 잘 본다 하니까요. 꼭 거기가 갖고 좀 고치가 오소. 알았지? 예.
1: 극동 안경원. 예, 예. 알겠어요. 자, 저 이제 진짜 갑니다.
0: 아이 목사 한 개만 더. 그 주택에 저 그 파란 대문 강씨 할매가 부탁을 한 건데 예. 그 지금 지난번에 아들이 사다 준 그 염색약이 너무 까매기 같고 막 김 붙여놓은 것 같다고 안 합니까? 그 이번에는 목사님이 색깔을 좀 잘 비교해갖고 딱 맞는 거 그 흑갈색 그래 흑갈색 그걸로 좀 사다 주이소. 딱 맞는 걸로 그 강씨 할매랑
1: 제가 네. 염색약 색깔을요.
0: 네.
1: 자매님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0: 에헤, 목사님 눈이 젊잖아요. 그 박할매 머리 색깔이 지금 요 내 손등보다는 조금 어둡고 저기 저 그 정자 지붕 기둥 색깔보다는 조금 밝습니다. 그 중간쯤 되는 색깔이거든요. 대충 감오지에 목사님.
1: 아 정자 지붕 색깔. 아이고 그게 뭐죠? 아이고 자매님 저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노회 회의 가는 거예요. 회의요.
0: 근데 기왕 가는 거 어차피 약국 옆에 또 마트 아닙니까? 그 마트도 좀 들러갔고 막 이래 어디서 막.
1: 아 혹시 또 있습니까?
0: 진짜 마지막. 딱 한 개. 그 주차에 노할매가 지난 설에 손주 줄라고 내복을 샀는데, 아마 그 사이에 막 쑥 거버리갖고 안 맞는다는 기라. 그 사이즈 좀 큰 걸로 좀 바꿔주이소.
1: 아이, 자매님. 설날에 산 내복을 지금 어떻게 교환해요? 지금 5월인데. 아니 석 달이 지났어요.
0: 엄마 와예 뜯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는데 일단은 물어나 보이소. 그거가 어디냐 하면은 예.
1: 아이고, 자매님. 저 오늘. 회의 끝나고는 또 5시 배 타야 돼요.
0: 그치,
1: 안 그러면 오늘 섬에 못 들어와요.
0: 알지. 그러면 좀 바쁘시겠네. 막 얼른 땡기면서 다 오이소.
1: 그러면요. 자매님 한 가지만 약속해
0: 뭔데,
1: 주세요.
0: 뭔데.
1: 오늘 제가 이거 다 해결해서 오면 이번 주일날 어르신들 교회 다 같이 한번 오시는 겁니다. 아니 부녀 회장님 말씀 한마디면 오시잖아요.
0: 아이고 그거는 내가 장담을 못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염색약 색깔 꼭 잘 골라오이소. 막 까매가 오면 또 박할매가 저한테 막 뭐라 합니다. 아시지?
1: 알았어요.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빨리 뛰가서 뵙겠다.
2: 그날 저녁 육지에서 돌아온 이 목사의 손에는 회의 자료보다 쇼핑백이 더 많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건마다 작은 메모가 하나씩 붙어있다. 약봉지에는 약 드실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줄. 염색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운 색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 목사는 알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잔심부름을 들어주는 그 고단한 발걸음이 언젠가는 그분들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0: 기상미션 저충우돌 선교일지 선마을 목사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큰일 하셨네요.
1: 아니 정말.
0: 네.
1: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오래가면 누가 나가면 예. 이것저것.
1: 섬마을에서 배 내리면 옆에 예. 실로암 약국이 있고
0: 네.
1: 반대쪽으로 쭉 가면 베데스다 약국이 있고 지도가 막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0: 그러니까요.
1: 베데스다 약국 옆에는 마트 있고.
0: 네. 오늘도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이 땅의 모든 미자립 개척교회 농어촌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1: 아멘.
0: 예. 자 우리 선마을 목사님은 나갈 때마다 그 생각나는 우리 목사님들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던 이야기
1: 예.
0: 떠오르시는 분들 다 함께 나눠주시면 쭉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강PD. 예, 제가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1: 현지인이 맞습니다.
0: 예,
1: 사실 강PD님은
0: 부산 출신 아니까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제가
1: 경상도 사투리에 가장 네. 자신감이 있죠.
0: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중 국어는 안 돼도 그 뭐 이중 영어는 안 돼도
1: 이중 국어 이중 예. 영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 언어 아닐까요?
0: 이중 언어는 안 돼도 이중 언어는 안 돼도 이중 사투리는.
1: 아, 그렇죠. 예,
0: 되는

0: 사람으로서.
1: 아, 그런데 사실 우리 PD님이 충청도나 이쪽으로 오면은 네. 자꾸 막 섞여요, 다른 거랑. 하지만 경상도만큼은 완벽합니다.
0: 근데 저 잘해요, 충청도.
1: 네이티브거든요.
0: 충청도 잘해요. 예. 저 대화할 때, 평상시 때 할 때 충청도.
1: 아, 그렇군요.
0: 시댁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7071번님.
1: 부녀회장님, 왜 교회 간다고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오늘도 답답해요. 무척 재밌습니다. 역시 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라는 아, 대사가 기억에 남네요.
0: 그러니까
1: 부녀회장님이 한 말이죠.
0: 우리 진짜 우리 온 마음으로 이 동네 진짜 아, 좀 교회 좀 나오시죠. 예. 예.
1: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0: 알어.
1: 예. 기도하는 사람 다르네 이런 말들.
0: 그러니까 진짜 어느 섬마을에 살고 계실 것 같은 부녀회장님과 목사님 실시간 방송 같네요. 오늘도 만나주세요. 실시간 맞아요. 지금 생방송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0137번님도
1: 섬마을 목사님 너무 짠합니다. 진짜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 그럼, 계셨습니다. 그럼요. 보고 싶어요 목사님.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여러분 예전이 아니고요.
0: 지금도
1: 계십니다. 네. 심지어 요즘에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연령 구조가 인구 구조가 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시점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담임 목사님의 3분의 2가 은퇴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0: 와.
1: 시골 목사님들도 많이 은퇴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골이나 정말 지방에 목회자 구하기 어려운데 젊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
0: 와,
1: 계세요.
0: 그렇구나.
1: 그곳으로.
0: 그러면 진짜 동네 온 동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최고 젊은.
1: 온 동네에서 네. 제일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지금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장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1: 예. 청년회장하고.
0: 청년회장 겸 이장까지.
1: 예, 그렇게 들어가시는 목사님들 정말로 네. 축복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섬마을 목사님 오늘도 수고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 정배하리 임정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해야 섬마을 목사님이죠. 혹시 강 PD 자매가 그 부녀회장 아니냐고. 매주 원고를 거기서 써주냐고.
1: 실제로 어느 섬인가에 우리 PD님의 자매님이 숨어 계셔서.
0: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진짜 예. 매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그래도 꼭 전달되면 주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1: 하, 야, 감사하네요.
0: 제가 섬마을 살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살아본 적도 없지만 대충 공감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 근데 예. 진짜 저도 써놓고 보면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싶어요. 그죠?
1: 있을 법한 일들이고.
0: 맞습니다.
1: 우리 섬마을 목사님 기대되고요. 네. 이 섬마을 교회가 언젠간 부흥하기를 정말 아, 네. 응원합니다.
0: 아, 지금 저희 설정상 아직도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1: 예, 아직 성도가 없어요.
0: 저 자꾸 나오는 그 부녀 회장님 자매님은 올 것 같지만. 아직은 평일에만 그 볼일 보러만 교회 오는 사람.
1: 그래도 가끔 오는 사람, 부녀회장.
0: 부장님 불쌍해가지고. 예. 뭐 앉아주는.
1: 그렇죠.
0: 그런 지금 설정입니다. 네. 0714원님.
1: 저희 십자가교회 이주환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닐까 싶어요.
0: 네.
1: 시골이다 보니 또 교인이 모두 노령이시다 보니 참 많은 걸 챙기십니다.
0: 네.
1: 밤길에 반사모자, 옷,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르신 교인들 건강 챙기시고 이래저래 현지인 같은 우리 목사님 칭찬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다니까요.
1: 야, 이주환 목사님 네. 정말 응원합니다.
0: 축복합니다. 7902번님도요.
1: 섬마을 목사님 들을 때마다 해남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해남 진짜 섬마을 목사님.
1: 해남 정말 땅끝 마을이죠. 은혜교회 목사님 가족은 대전에 계시대요. 대전에 오시면 대전 유명한 그 땡땡당 빵을 비롯해서 가끔씩 사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족이 대전에 계시니까 대전에 오셨다가 해남 돌아가실 때 빵 사가지고 가셔서 해남 분들에게 나눠주시나 봐요.
0: 네. 이제 뭐 배를 타고 들어가진 않죠. 이제는
1: 땅끝이니까요. 거기 땅이죠. 네, 아직까지는
0: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 한번 읍내 나오시면
1: 아~
0: 도시 한번 나오시면
1: 대전 오시면
0: 유명한 빵집에서 빵 그렇죠. 사다 드리고 성도님들 예 좋습니다. 네. 3013번님은요
1: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서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전도카드도 엄청 감사해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받으셨어요.
0: 네.
1: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 전도받는 모든 분들 모두 꼭 만나주셔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네, 전도하는 사람만 또 누리는 기쁨이죠. 그죠?
1: 예.
0: 네. 자, 좋습니다.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좋아해서는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좋은 아침입니다. 북떡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의 북떡방 초대 손님. 아,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떤 책을 소개할까? 혹시 영어 책을 소개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초대 손님 나오셔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3: 팀박 목사고요.
0: 네.
3: 예, 세종에 있는 리버 오브 네이션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0: 리버 오브 네이션.
1: 아, 교회 이름이 일단 예, 영어예요.
0: 영어야. 강변교회인가요, 목사님?
1: 목사님 성함도.
0: 예. 예.
3: 네, 놀랍게도 강변 네. 쪽으로 쭉 하나님 인도하시긴 했어요.
0: 예. 맞아. 금강 쪽에. 네.
1: 아.
0: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리버 오브 네이션 교회.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 영어책을 가지고 오실까 봐. 이름도 팀박.
1: 그렇죠.
0: 예, 박팀님.
1: 예, 여러분 팀이 아닙니다. 네. 그 청팀, 백팀 할 때의 박팀이 아니고요.
0: 네.
1: 성함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성함.
0: 네. 목사님 좀 교회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3: 교회는 네.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올 생각 전혀 못했었는데 하나님 네. 인도하심 있었죠.
0: 네.
3: 교회가 2013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올 12월이 되면 꼭 만으로 13년째가 되죠.
0: 네.
3: 그래서 일단은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은
0: 네.
3: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46편에 있는데 거기에 리버라는 말씀이 나오고
0: 네.
3: 또 네이션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0: 네.
3: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리버 오브 네이션.

0: Vengeance라는 아.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거고요.
1: 열방을 품는.
0: 아, 예. 그래서 세종에 어떻게 외국인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2년 후에 한국의 그 국제정책대학원이라고
1: 네. 아,
0: KDI에서 네. 대학원이 있었는데 예. KDI가 내려오면서 네. 학교도 같이 내려왔어요. 네. 거기가 학생들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1: 그렇구나.
0: 그래서 거의 네. 한 98개국인가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한 40여 개국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1: 이렇게
0: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처럼 네이션스를 보내주셨어요.
1: 야, 이름을 잘 정해야 돼요.
2: 보내는 선교하시는 진짜. 그런 교회네요.
1: 그러네요.
2: 아니 우리 아까 강 PD님께서 리버 오브 네이션 교회라고 하셨는데
1: 아, 잘못했나요?
2: 안 됩니다. 40개국이 넘잖아요. 네. 네이션스 네. 교회.
1: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영혼을 짰습니다. 사투리는 강한데. 예.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사실은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0: 네.
1: 예,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또 같이 함께 또 성장시키고 제자를 삶으시겠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학생들 사실은 공부를 목적으로 왔잖아요.
1: 네.
0: 예. 예.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 저희 나라가 놀랍게도 모범 국가가 됐잖아요.
1: 네.
2: 아,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우려고 왔는데.
1: 그렇죠.
0: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야.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도전하고.
1: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올 때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더 많겠어요.
0: 학교는 그렇습니다.
1: 네.
0: 학교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이 교회 오기는 쉽지 않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어떠한 이제 행사 같은 거 때문에 예전에 한 번은 바자회를 했는데 거기에 히잡 쓴 해교도 학생이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왔어요.
1: 네.
0: 근데 놀랍게도 중간에 예배 시간에 네. 밖으로 나가서 메카를 향해서
1: 네. 네.
0: 담요 깔고 전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을진정
1: 네.
0: 일단은 그 교회 예배실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의미이고요.
1: 예, 정말 맞습니다. 와서 저기 와서 공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실 이국 땅에 오면 참 많이 외롭잖아요.
2: 예.
1: 근데 목사님이 또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잘 품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예, 우리 팀방 목사님이 오늘 어떤 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0: 책은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1: 네. 네,
0: 톰 라이트.
1: 톰 라이트의 나를 따르라.
0: 예, 영국 성공회 주조신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1: 네.
0: 예, 오래전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1: 산림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예.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2: 워낙 유명한
1: 책이
2: 저자죠.
1: 엄청 많죠.
2: 예.
1: 예. 그 가운데 특별히 좀 오래됐습니다만 나를 따르라.
2: 나를 따르라.
1: 예.
2: 강력합니다.
1: 이 책을 특별히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0: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하잖아요.
1: 그렇죠.
2: 예.
1: 네.
0: 그렇지만 과연 그 갈망과 소망이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좋아 보여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다니까 그분 따라 살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갈망인가.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르고
1: 네.
0: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1: 네.
0: 그리고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1: 제자의 삶.
2: 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사실 그게 그래서 어떤 건데 하면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아, 책 기대가 됩니다.
1: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0: 단순히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개인적인 위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개념이라 바로 지금 진짜 예수를 내가 지금 살아내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1: 네.
0: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예수가 더 궁금해지고
1: 네.
0: 더 따르고 싶은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계시 그런 분이 되시는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한편
1: 네.
2: 알게.

0: 되면서 야 이거면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나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다 이런 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기대됩니다 정말.
1: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이 책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들. 네.
2: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2: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네. 그런 부분이 나와요.
1: 네.
2: 예수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1: 네.
2: 물론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는데 진짜 예수가 아닌 모습은요. 가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거죠.
1: 네.
2: 근데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정말 이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을 더 알려주는 책이죠.
1: 모르면 이것저것 할 말이 많고 하지만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진짜를 딱 만나면 예.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
2: 네. 네. 그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뭐 그 미국에 계셨던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영어로 하시긴 했지만 네. 뭐라고 했냐면 네. When you truly encounter Jesus, 그 예수님을 네. 정말로 만난다면 you will never be the same. 그랬어요. 당신은 결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제가 미국의 대학생이 됐을 때
1: 네.
2: 들었던 말씀 중에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
0: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멋집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를 좀 돌아보게 되네요. 변했나? 아, 변했어요.
0: 그럼요.
1: 우리 모두가 다 많이 변했어요.
0: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아, 나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과 또 하늘의 관점 다를 수 있고요.
1: 네.
0: 또 내가 안 변한 것 같다면 지금부터 잘 만나야죠. 주님을.
1: 좋습니다. 자, 오늘 살림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톰 라이트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오늘 책 읽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 발췌해 오셨다고요?
2: 네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서문 1부하고 또 12장, 이 책은 총 12장으로 있는데 9장에 네. 나오는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네,
2: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예수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물론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 예수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때때로 행복감을 선사할 뿐 결코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도전하지도 일어나서 이 세계가 처한 위기에 맞서 행동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물론 진짜 예수였다면 실천을 종용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겠지만 말이다.
1: 그리고
2: 9장 마지막 문장에는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유혹을 이길 무기는 결국 이 사랑이다. 내가 사랑받음을 내가 깊이 사랑받음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교만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 부인의 길이자 곧 자기 긍정의 길을 선택하고 거룩함이 아니라 절망으로 인도할 자기 증오의 길을 부인할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다.
0: 아, 좋네요. 책 내용이 참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한쪽 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1: 네.
0: 아, 나는 예수님 따르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어떤 행복감만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1: 네.
0: 이쪽을 피해야 되는데 또 네. 한쪽으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걸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진짜 힘들지만 그냥 억지로 가야 되는 것 요 양쪽을 다 피하면서
1: 네.
0: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변하는데 그 변화를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하고 싶어진다.
1: 아.
0: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요 말씀이시네요. 네.
1: 잘 해석하신 거 맞나요?
2: 네.
1: 네.
2: 맞습니다.
1: 아주 맞다. 잘하셨다면 읽지도 않았는데 꼭 읽은 사람.
0: 아, 감사하네요.
1: 책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0: 책 소개에
1: 네.
0: 책을 막 밝은 것 같은.

0: 포만감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나를 따르라 톰라이트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뭐 일단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한 번은 꼭 읽고 생각해 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아, 이분들은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강추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2: 제자의 삶을 소망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사실 네. 교회마다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3: 예.
2: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이수하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2: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데 만남이 없어요.
3: 아.
2: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커졌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네, 배움으로는 맞아. 안 된다는 겁니다.
1: 아, 진짜 와, 배움은 있는데 만남은 없는 삶. 그런 삶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3: 예. 네. 아, 말씀하시니까 딱 찔리네요. 진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네.
1: 배움과 우리가 만남.
3: 만나야 돼요.
1: 네.
3: 만나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께 그런 진짜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나는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3: 예.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분들께 한 번 더 강추하시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목사님.
2: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짧지만 사랑장이잖아요.
1: 네.
2: 거기에 Love never fails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3: 예.
2: 예.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의지들은 실패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네. 자, 다시 말씀해주세요.
3: 아니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1: 감탄 계속
3: 감동.
1: 감탄. 예. 자, 오늘 우리 좋은 아침 책방 북덕방에서 여러분께 나를 따르라.
3: 나를
1: 재밌게
3: 따르라.
1: 사실 뭐 되게 재밌게 즐겁게 나를 따르 이렇게 출발했는데 묵직한 울림이 있네요. 그죠?
3: 아, 근데 또 제목은 그냥 막 힘들든 말든 니네 뭐 힘들든 말든 나를 따라와 이런 느낌인데 내용은 또 그렇지 않을
1: 그렇습니다.
3: 것 같아요.
1: 네.
3: 아, 우리 기대됩니다. 나를 따르라.
1: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번 주 소개해드리는 책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팀방 목사님 좋은 책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정말 제자의 삶은 무엇을 대해서 배우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나는 삶이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네. 제자가 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스승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자꾸 배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1: 배움은 네. 하나의 수단입니다. 배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0: 그렇죠.
1: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모두가 잘 만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약속 노트입니다.
1: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0: 아멘. 아멘. 자, 5월도 이제 훌쩍 반이 지나가고 예. 있어요. 예. 이럴 때도 한 번 더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한 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1: 맞습니다.
0: 시간들이잖아요.
1: 어느새 네. 어버이날이 지나서 이제 스승의 날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버이날 지났다고 네. 또 그 마음 금방 접어버리지 마시고 네. 적어도 이 5월 한 달만큼은 가족에 대한 마음들을 한 번씩은 더 되새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12달 모두 네. 가족의 달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 아멘.
0: 자,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목사님?
1: 예, 내일,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네요.
0: 좋으시겠어요. 저는 내일 성경의 무림 고수들과 함께 찾아뵙고요. 우리 목사님은 월요일에.
1: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 시작하셨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1: 아멘.
0: 예, 꼭 그쪽에 또 눈을 들리고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등대와 같은 존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돌아보니까 부모님 주일에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은 이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은 곧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서 공경이라는 단어에 좀 밑줄을 그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저희가 잘 쓰지는 않지만 한자어로 보면 한자어가 합성어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섬기는 것, 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라는 것인데 이 공손히 섬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투,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또 모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 이런 것이 되게 부모님 주일 혹은 부모님 날 5월 8일에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과연 아들인가?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해서 저희 아이들 둘은, 큰아이들은 이미 서른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봤습니다. 제 아이들은 과연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니까 질문을 또 바꾸어 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과 딸에게 나를 부모로 공경해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자신에게 또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인가? 이 질문은 에베소서가 1, 2, 3, 4절을 썼지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얘기하지, 옛날에는 체벌이 당연했죠. 저희 클 때도 매일 제 친구들이 두드려 맞고 자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 과연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분내게 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는 이 원래의 동사의 뜻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동양적인 사고에서 우리 효도를 강조하는 문화니까 공경이란 말을 한자에서 골랐었지만 이제 서구에서 볼 때는 일종의 유럽의 언어로 보면 이 일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둘 때 내게 뭐가 가치가 있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걸 알아보려면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랫도록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 동안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을 꼭 예배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가장 내가 내어드리기 어려운 시간, 쉬는 시간, 또 내 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캠핑하고 놀러 다니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 저희가 지혜로운 부모학교 프로그램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이 오기도 하고 제가 필독두서로 정말 많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선정해주고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김영석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철학과 교수로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좋은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 백수를 누리시면서 지금도 아주 지성이 살아있어서 어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중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책

중에 한 꼭지가 대개 한 뭐 24편 정도 실려 있는 글에서 그 꼭지 제목이 뭐냐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뭐 내용은 여러분이 안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자녀 교육은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자녀를 낳는 것 우리가 한 세대 턴인데요. 그 한 세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가 30년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녀로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길러보고 그 자녀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주쯤 되면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대부분 체험하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교수로 생활하셨으니까 교수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교수 동료들의 아들이나 딸이 대학 입시를 볼 때라는 거죠. 40 후반에서 50 초반 무렵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더 실력보다 높은 대학을 진학해 떨어질 수 있죠. 무슨 대학에 떨어지는데 아들이나 딸이 떨어지면 되게 교수님들이 감춘다는 거죠. 왜 감출까요? 왜냐하면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떨어진 걸 알면 교수로서의 자기의 실력, 능력이 의심을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까봐 이제 안 하는 거죠. 또 김 교수님에게는 이제 목회자이신 목사님 친구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크게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 있고 목사님 딸이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또 뭐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여러분이 저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약했나? 목사님 명성이 떨어졌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이라는 이 짧은 제목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된다. 뜻대로라는 말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뜻인가? 한 아이를 교육하는데 그 교육이 뜻대로 된다면 누구 뜻이냐는 거죠. 누구 뜻일까요? 내 뜻대로죠.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즉 부모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부모인, 예를 들면 제 자녀들이 제 뜻대로 되는 게 과연 그 자녀에게 유익했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두 번째로 해봤습니다.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이 자녀에게 정말 유익할까? 물론 유익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갖는가는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의 삶에 유익할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큰아이와 또 큰딸이 두 아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제가 원하는 길을 갔다고 그래서 그게 꼭 그 애한테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문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뒤든다 아시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또 어린 시절에는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하죠. 누구 뜻대로 계획하나요? 나의 뜻대로 계획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봐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하고 살아도 제 나이쯤 되면 좀 살 만큼 살고 인생을 끝내고 자기 직업 분야를 끝내면 뒤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말 영특하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지났어요. 아이가 커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그 길을 돌아보니까 아, 내 뜻과 계획대로 온 게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었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돌이켜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나는 죄인 중에 보스가 됐을 것이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됐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신의 인생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손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짧은 안목과 짧은 경험과 내 통찰력을 가지고 한 아이의 인생을 내 뜻대로 키운다고 좋은 사람이 될까? 훌륭한 사람이 될까?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이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과연 살아갈까요? 이 짧은 제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구가 뭐죠? 뜻대로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되고 일곱, 여덟 명이 안 된다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냥 잘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면 저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셨을까? 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모든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부의 말을 듣는 거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거 잘 분별 못할 때는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솔직하게 싫다고 때릴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듣는 척하죠. 그런데 부모가 해주는 것이 점점 없어지면 아이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냅니다. 나 그거 싫은데? 안 하는데? 이 정도도 좋은 아이예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이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아이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갈까? 왜 들어갈까요? 말하기 싫어서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얼굴 안 보려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떠나서 대학교 왔더니 애가 달라졌어요. 왜요? 애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받기 싫어서요. 근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전화 올까요?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일단 사랑과 관심으로 해도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은 대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 지방에 속한 이화교회에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에 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고 또 기념관 봉헌하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교회는 역사를 쭉 보니까 1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1924년 겨울에 2월인데 그 당시에 강경에 속해 있던 은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진과 채운에 거주하는 40명이 김창환이라는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목회자가 없고 교단의 승인을 안 받아서 기도처라고 이때 부를 때입니다. 이화 기도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화 기도처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공주지방 강경포구역, 그때는 이제 한국이었기 때문에 포를 붙였나 봐요. 그리고 당시에 황산교회 임진국 목사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도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황산교회가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1965년부터 80년까지 신무하신 강경제일교회, 강경의 모교회입니다. 근데 기도처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나왔냐면 2년 후인 1926년 5월 7일에 손정석 속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 땅에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화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어놓고 그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단에는 목회자 파송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다른 교회 공동체처럼 성도들의 수고와 열심, 헌신으로 100년이 되는 역사를 갖게 된 거죠. 이제 한국이 선교한 지 이제 14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데 이처럼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신앙의 자산과 유산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생겨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모여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입구에 10여 년 전에 2014년 5월에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세워진 순교자 기념비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순교자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설인수장로 손정석 권사 이진팔 속장은 6.25 전쟁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것과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애가 되어 죽창에 찔리고 잔혹한 고문과 총에 맞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시고 1950년 8월 7일 순교하시니 그 신앙을 추모하고 기리고자 이 비를 세워 후세에 전합니다. 조그만 농촌교회이고 그저 마을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6.25 전쟁 중에 3명의 순교자가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학기 100주년 기념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 중에 그 전쟁의 와중에 아버지인 고 설인수 장로를 잃은 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학교를 지키는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나이가 이제 90이 가깝습니다. 87 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격정에 차서 아버지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 자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11살이었는데요. 제가 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죠. 11살짜리 아이가 뭘 알아서 그 앞에서 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어간 아버지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데 그저 어른들 틈에서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데 결심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한 일은 3.1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향한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다. 11살짜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90 가까이 될 때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11살이면 얼마나 어린 아이인가요? 철없을 때죠. 근데 아버지의 순교를 목격하면서 이 11살의 어린 아이가 12살이 되고 22살이 되고 32살이 되고 42살이 되고 52살이 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전쟁을 겪고 우리는 50년대 60년대 끔찍한 가난, 보릿고개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만 해진 게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11살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인생의 고비마다 뭐가 되어줬을까? 저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등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는데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등대는 길을 잃은 배가 길을 찾게 합니다. 이 어린애가 자라나면서 길을 잃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존재가 길을 찾게 했을 것입니다. 등대는 배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리로 오면 암초가 있어요. 이리로 오면 모래턱이 너무 높아서 배가 좌초하게 돼요. 결국 난파하게 되는 거죠. 등대 세 번째 기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면 강경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항구가 없어졌지만 강경의 포구에 등대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뱃사람들에게 강경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즉 집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일을 도와줍니다. 등대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등대 위치는 지금 관광지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 땅의 끝에 있습니다. 세워진 지 100년, 200년, 300년 돼도 지금까지 있는 전 세계의 등대는 땅 끝에 서서 여기가 이 대륙의 끝인 걸 알려줍니다. 여기가 이 튀어나온 부분, 반도의 끝인 걸 알려줍니다. 등대는 높은 곳에 대부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등대는 모래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지금 모래와 바다 위에 세워진 등대들은 그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근을 박고 철재를 박아서 밑에 반석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등대는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등대의 빛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는 비가 올 때,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을 때, 등대문을 닫고 싶을 때 떠날 수 없습니다. 등대지기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아주 밝게 태양처럼 비추는 건 아닙니다. 등대 밑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30km, 40km 떨어진 배가 볼 수 있을 빛을 비춥니다. 등대는 낮에는 존재가 없습니다. 관광지 등대만 사진을 찍을 뿐입니다. 등대는 어두운 밤바다에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내 뜻대로 너 말은 이렇게, 옷은 여기가 입어, 학교는 여기가, 전공은 이거에, 직업은 이거에, 15살 이 시험 붙어야 돼, 21살 이 시험 붙어야 돼. 한국의 부모들이 하는 그 뜻대로 하는 교육이 진짜 교육일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참고로 주는 모든 서적에, 뭐 김영서 교수도 마찬가지고 교육연구가인 문영민 교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수들이 그것은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 부모의 진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진가는 아이가 떠나고 아이를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죽은 다음에 이 아이가 인생이라는 밤바다에서 어떤 일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기억나고 참고되고 길을 찾게 하는 생명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이정표가 되도록 간구하시고 애쓰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이정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는 그런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어떤 한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렸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게, 저는 부모님 주일이나 또는 부모님을 기억하는 어버이날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시편 22편을 정한 이유는, 시편 22편은 인생의 밤바다 가운데 고통과 자기의 운명을 두고 고뇌하는 한 사람 한 신앙인 한 그리스도인의 고뇌가 충분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피 맺힌 절규를 보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어찌하여 지금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고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시편 22편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도로 저희가 자주 읽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2절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왜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즉 부모님이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분이 100년의 역사를 아직도 아주 정정하게 아주 고든 모습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등대가 정말 오랫동안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빛이 났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비바람을 면제받은 인생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밤바다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부모 자신의 뜻대로 세운 자녀는 그때 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자녀를 잘 키우는 길이고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대하고

0: 대하고 성장한 자녀들을 대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될 어린 생명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서 할까요? 부모는
1: 자녀에게
0: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1: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0: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 성광감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6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안녕하세요. 대전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따사로운 봄볕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거울 속 하나둘 늘어가는 기미와 잡티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시죠. 많은 분이 색소가 올라오면 무조건 강한 레이저로 지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색소 치료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피부 기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단순히 햇빛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임상

0: 세상에서 기미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피부 장벽이 몹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쭈어보는 것은 바로 평소 세안 습관입니다. 혹시 미세먼지를 닦아내겠다고 2중, 3중으로 과하게 세안하거나 뽀득뽀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문지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잘못된 세안 습관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하여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성벽과 같은 피부 장벽이 허술해지면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로 멜라닌 색소를 더 급격히 만들어냅니다. 즉 기미는 피부가 보내는 나 지금 너무 약해졌어 라는 구조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한 레이저 토닝만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약해진 장벽에 자극을 주어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피부가 예민해지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세안 습관 교정과 함께 스킨 부스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여 무너진 장벽을 세우고 피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줍니다. 성벽이 튼튼해지면 피부는 더 이상 색소를 과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죠. 레이저로 색소를 깨트리는 것보다 피부 스스로가 색소를 밀어낼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1: FEBC 건강 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계속 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또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재판과 관련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도 미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찬양을 매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서류를 저희가 불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이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 변호사가 저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 꼬여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의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음식을 풀하고 거의 아침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1: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새벽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응답이 뭐였냐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0: 근데 너무 힘든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그 이제 반대쪽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저도 죄인인데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 재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서 저희 편에 손을 들어주고 그게 한 10년 간다는 그 재판이 거의 한 달 만에 끝나게 된 거예요.
1: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성령의 충만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결국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가운데 유선윤 집사님은 학생도 전도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0: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매일 듣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또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학생이 나왔고요. 또 저희 비전을 또 극동방송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고 있고 또 이 찬양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늘 날마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나를 살린 방송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송이기에 주위 분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들도 많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극동방송도 꼭 들으시라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너무 좋고 거기서도 하나의 부흥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해 주고 이런 게 그래서 늘 들으시라고 하고 매일 얘기를 하죠. 주변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1: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 사업으로 인한 재판으로 자매는 어려움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셨고 그 사랑에 유선윤 집사님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0: 하나님 그럼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지 않았니 너희도 고아된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않니 너희가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홀로 된 아이들 또 그런 고아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게 참 그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되고 저희도 많이 반항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힘이 돼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전파 선교사의 길이 있음을 저희는 또한 믿고 권합니다.

0: 성가대 김양신 권사님, 늘 저희를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시고 아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1: 사랑하는 성가대 권사님께 유선윤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유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0: 저희가 조에아트라고 Z-O-E라고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에라는 또 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조에아트

0: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구 신사동 위치하고 있는데 유학 미술로 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잘 진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좀 고아들을 돕는데 제가 물질이든 뭐 저희의 예술적인 능력이든 그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패션 모자 브랜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 브랜드가 하나님의 브랜드가 돼서 그렇게 고아를 돕는 이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단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가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통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울 선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배재대학교에서 제10회 드리울 선교 찬양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32명의 피아니스트와 타악기 연주자, 소프라노 박금아와 바이올리스트 연지희를 초청해 진행되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드리울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지구촌 사랑교회가 5월 17일 주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성령 치유 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촌 사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0: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샘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내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들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마치 전문 지식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신중해지고 말을 아끼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말이에요.
0: 아, 그래요? 아, 그런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덜 익은 벼는 오히려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빈 수레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더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익은 벼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들 스스로 얻은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자랑